0: About the Korean stock market, but also about Korea's industry and economy through the lens of stocks. We are joined by Director Yeom Sung Hwan from LS Securities in the studio. Nice to meet you. Welcome to the show.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LS 증권의 Yeom Sung Hwan 이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너무 이른 시간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so early. So you work at a securities firm, LS Securities, as you just mentioned there. You run a stock and share YouTube channel and appear on broadcasts related to the industry. You've also published 3 books this year alone. How long have you been involved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 얼마 동안 계셨어요?
1: 제가 이제 몸담은 거는 2005년부터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한 20년이 좀 넘었네요.
0: 와.
1: 예, 그러니까 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1: 이게 원래 이제 주식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0: 그렇죠.
1: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했는데
0: 네.
1: 사실 이제 그때 2000년 당시에 이제 IT 붐이 일었어요.
0: 네.
1: IT 버블 때죠, 버블 때.
0: 그렇죠.
1: 당시에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주식 투자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0: 네.
1: 저한테 이제 좀 너도 한번 해봐라.
0: 진짜요? 네,
1: 권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0: 네.
1: 돈 좀 받고
0: 네.
1: 했는데 그게 또 성과가 좋아가지고.
0: 오.
1: 아주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0: 와.
1: 네, 물론 이제 공부 안 하고 투자한 결과 그 흔히 상장 폐지라 그러죠.
0: 아
1: 주식시장에서 네. 이제 아웃되는.
0: 아 진짜요?
1: 네,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0: 아 어떡해요?
1: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0: 아.
1: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2005년도에 좀 주식시장 이제 이 증권사에 네. 들어오게 됐고
0: 네,
1: 그때부터 계속 지금 20년 이제 지났는데. 예.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계속 하게 됐습니다.
0: 와, 그래서 취미에서 그냥 직업으로 그렇게
1: 네,
0: 하신 거예요.
1: 네.
0: Wow, so in a really interesting story here. More than 20 years in the field starting back in 2005. And I asked Mr. Yeom how he got into it. Well, you know that all Korean men go to the army, usually in their early 20s. And when he came out, that's what he fell into. But the introduction to it was around the year 2000. There was a big IT boom slash bubble, and his father was someone who invested in stocks and shares and advised him to give it a try. So he got a bit of money and he did it and made some money. So if you're successful, you want to keep on going, right? There were also some moments where it didn't go so well, like when one of the companies they invested in fell out of the stock market. So he did a bit of homework on this and then got into a shares and stocks company in the year 2005. Didn't think he would do it for this long, but it's already been 21 years. And I've heard that Director Yeom has been extremely busy lately, including YouTube filming. I wonder how many broadcasts do you do a week? 매주 뭐 유튜브 촬영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방송 몇 개 하고 계시나요?
1: 방송이요? 이제 제가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0: 아 진짜요?
1: 좀 많긴 많은데.
0: 와.
1: 일단 이제 저희 회사 채널이 하나 있어요.
0: 네.
1: 그거는 매일 하고 있고 일주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5번
0: 네.
1: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가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고정이 있는 것 같아요.
0: 진짜.
1: 있고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유튜브 채널
0: 네.
1: 뭐 이렇게 출연까지 합치면 최소 그러니까 일주일로 딱 따지면 한 15개? 15개 정도는 아마 출연할 거니까.
0: 너무 바쁘시네요. 너무 네, 감사해요. 진짜. 여기 나와주셨어요. 그 바쁜 스케줄에 네. 저희 때문에 더 바빠졌네요.
1: 아닙니다.
0: So in terms of broadcast, there's a company YouTube channel which he's on every single day. So 5 days a week. 3 regular radio spots. And then if you total up the random YouTube appearances and broadcasts, it's about 15 a week, which is a lot to deal with. And we've talked about it on the show, listeners, how many people in Korea have been so interested in stocks, especially in 2026. Why have Korean people become so interested this year? 왜 이렇게 핫해졌어요? 올해 2026년 주식시장.
1: 일단은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오른 게 좀 영향을 줘요.
0: 네.
1: 항상 그렇지만 뭐
0: 네.
1: 이게 뭔가 침체되거나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뭔가 어디선가 누군가 돈 벌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이제 들리죠.
0: 네.
1: 옆에 들리면 처음에는 좀 그러려니 해요.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근데 하루하루 시간 지나는데도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게

0: 되면 이제 흔히 포모라 그러죠. 나만 왜 돈 못 벌고 있지? 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참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특히 5월달 올해 5월에 이제 네. 시장이 한참 뜨거웠는데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증권사에 돈을 넣잖아요.
1: 네.
0: 그걸 우리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1: 네.
0: 그 돈이 이제 들어가야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게 네. 작년 5월에 제가 알기로는 50조 원 정도 됐었어요.
1: 네.
0: 근데 올해 6월에 얼마까지 갔냐면 네. 140조 원까지 간 거예요.
1: 거의 3배예요.
0: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게 된 거죠.
1: 네.
0: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뭐 주가도 좋았고 이제 돈도 많이 옆에서 뭐 친구도 그렇고 주식한 사람들이 돈 버는 이제 그런 소리들도 들리고
1: 네.
0: 그다음에 부동산으로는 부동산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1: 네.
0: 돈 벌기 쉽지 않고 어쨌든 물가는 올라가고 좀 늦었지만 주식 투자밖에 답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1: 네.
0: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온통 제 기억에도 5월하고 6월은 그냥 주식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So really does make sense, right? Why Koreans got so interested in the stock market this year is because the prices of stocks really increased. We talked about the record-breaking levels. On the flip side, Director Yeom says, you know, if a market is stagnant, if nothing's really going on, then no one's interested in it. And the key factor is you hear people around you are making money. And the first time you might hear that, you might just brush it aside. But if you keep hearing that on a regular basis, you just can't ignore it. And May, in Director Yeom's opinion, was one of the peaks, right, when the market got really hot. So individual investors were putting their funds into stocks and shares companies. And compared to last year, it was about 3 times the amount. Other side factors include real estate not being as attractive as an investment vehicle, and also the cost of living increasing, so people needing to find or wanting to find another source as income. And in May and June, it wa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everyone was just talking about stocks and shares in the coffee shops, in the lunch breaks, and we mentioned that on our show as well. So a really important question is, where does the Korean stock market stand in the global market? 한국 주식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나요?
0: 옛날에는 저 이제 뭐 잘 순위 보이지도 않았죠.
1: 아, 진짜?
0: 예. 근데 이제 한 제가 알기로는 13등, 14등 정도 했던 걸로 아는데
1: 네.
0: 근데 올해 이제 한참 시장이 좋았잖아요.
1: 네.
0: 그때 뜨거웠을 때 그때 4월인가 5월경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당시에 네. 아마 제가 5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1: 오, 진짜 그렇게 많이.
0: 근데 이제 되게 뭐 미국은 압도적 1위잖아요.
1: 네.
0: 그다음 뭐 중국, 일본 이런 순인데
1: 네.
0: 보통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이 뭐 독일,
1: 네.
0: 프랑스,
1: 네.
0: 그다음에 뭐 영국
1: 네.
0: 이런 이제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뭐 당연히 예전부터 역사도 오래됐고
1: 네.
0: 강국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반도체 시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 주가 오르면서 뭐 영국도 제끼고
1: 오.
0: 프랑스도 제끼고
1: 아, 진짜.
0: 막 독일까지 제껴서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국뽕이라 그러죠. 이게 뭔가 좀 이게
1: 네.
0: 뽕이 차오르는
1: 네.
0: 진짜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위치가 됐나 했는데
1: 네.
0: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또 7월에 폭락을 했잖아요.
1: 네.
0: 정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다시 순위는 제가 알기로는 한 9위에서 한 10위 정도까지 좀 밀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원래 13위, 14위보다는 위.
0: 예, 위로 올라왔죠.
1: Okay. 예. So it was really low in the past, South Korea's rankings, if you could call it that, on the global stock market league, if you imagine that as a thing. But when it was most hot in like May and April time, the stock market of Korea got up to about 5th place. Of course, the big hitters like the US at number one, China, Japan, those are almost untouchable. But some traditional powerhouses from Europe like Germany, France and UK who have always been in the upper echelons, because of their history, you know, they've had stock markets and booming markets for a long time. They were overtaken by Korea. Obviously, we've mentioned it was thanks to semiconductor stocks really going through the roof, but beating out those traditional powerhouses of Europe gave us a big sense of pride. in July, we've talked about this roller coaster and prices really have gone down through the floor again. And at the moment,

0: in standings of about 9th or 10th place in the world, which is still higher than what we were originally, 13th or 14th place. And so this year, we've mentioned recently, Korean stocks going through a roller coaster of a ride after surging so, so much and breaking so many records. They've been dropping significantly, breaking the wrong kind of records as well. So times like this must make Director Yeom's work really tough and busy as well, I'm assuming. 이런 롤러코스터처럼 업다운 있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네.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멘탈이 네. 되게 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웬만하면 스트레스 잘 안 받고 네. 잠도 잘 자고. 네. 근데 정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뭐 저도 약간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좋나 뭐 기분도 당연히 좋았죠. 네. 좋았는데 이제 7월에 말씀하신 대로 그 롤러코스터를 타다 네. 보니까 이제 네. 이 중간이 없고요. 아. 그냥 폭등 아니면 폭락이죠. 이렇게. 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저도 막 이제 멘탈이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막 네. 이렇게 좌절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럴 지경인데 뭐 이게 투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더 힘드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기 또 돈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는 뭐 사람의 한 명으로서 네. 매일매일 정말 7월은 정말 회사 가기도 싫고
0: 아, 진짜?
1: 어디 방송 나가기도 오. 아마 저를 7월에 섭외하셨으면 네. 제가 안 나왔을 수 있어요.
0: 아,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그
1: 아무튼 이제 지금 8월은 좀 괜찮아졌는데 네. 7월은 정말 저도 아 어디 좀 도망가고 싶다 아,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좀 뭔가 외면하고 싶고 네. 이게 이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네. 막 그럴 정도로 뭐 너무나 뭐 저도 역시 힘들었습니다.
0: 아, 네. 진짜요. 그래서 the director was saying that, you know, emotion-wise, mentality-wise, he's quite a strong guy, he thinks. He doesn't get stressed too easily, sleeps very well. And when the market was so goo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he was surprised, but also felt very positive emotions, right? But then it became a matter in July of either being sky high or going down to the bottom. So every day was different, feelings, emotions. And, you know, as an investor, he could imagine people were feeling much more intense feelings because it's their money that's going up and down. And he himself didn't want to go to work. He didn't want to go on these broadcasts. He joked that if we'd asked him to come in last month in July, he wouldn't have come. And he didn't want to face the market at all as someone working in the industry too. And there's a saying that looking at the stock market shows a country's industry. So how are stocks and industries connected? 주식 시장을 보면 그 나라의 산업이 보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성된 게 그 나라의 주식 시장인데. 네. 보면 뭐 1등도 있고 네. 당연히 뭐 정말 저 밑에 있는 꼴찌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상위, 보통 네. 상위 10개 기업들이 네.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학창 시절에 보면 선생님이 이게 좀 차별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전교 1등을 좋아하지.
0: 그쵸.
1: 전교 꼴등을 네.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래요. 네. 저 밑에 있는 기업은 당연히 잘 안 보게 되고 네. 도대체 지금 이 주식시장 1등 기업 누구냐?
0: 네.
1: 2등은 누구고? 네. 막 이런 걸 보는데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뭐 나스닥, S&P 500을 보면
0: 네.
1: 지금 엔비디아가 1등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세계 뭐 시가총액 1등, 2등이 네. 뭐 애플.
0: 네.
1: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국도 딱 보면 주로 1등부터 10등까지 딱 보면 대부분 이제 IT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기업들이 다 독점 기업이고. 그래서 네.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아, 미국은 전 세계 플랫폼을 장악한 그런 국가구나.
0: 네.
1: 그걸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주식시장 보면.
0: 그쵸.
1: 그러니까 마찬가지. 근데 한국은 미국과 좀 다르죠. 그런 플랫폼 기업보다는
0: 네.
1: 우리나라 1, 2등이 바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네. 메모리 반도체.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데 뭐 사진 찍어서 사진 저장하잖아요.
0: 네.
1: 그런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0: 네.
1: 메모리가 이제 기억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기억을 어떤 거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반도체인데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그 뭐 챗GPT나 이런 거랑 막 대화를 할 때
0: 네.
1: 옛날에는 그냥 대화하고 끝났는데
0: 네.
1: 지금의 이 AI는요. 내가 했던 과거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요.
0: 네.
1: 저장을 합니다.
0: 그쵸.
1: 이 수요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뭐 적게는 3배,
0: 네.
1: 많게는 한때 10배까지도 올랐었어요.
0: 와.
1: 이거 어마어마하게
0: 네.
1: 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1, 2등이 중요하거든요.
0: 네.
1: 이들이 워낙 큰데, 그러니까 한국을 딱 보는 순간, 주식시장 보는 순간,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 국가다.
0: 아,
1: 이게 그냥 명확하게 나와요.
0: 와,
1: 예.
0: 그 나라의 이미지.
1: 네. 그리고 이제 한뭐 5등, 6등, 7등 뭐 이렇게 좀 내려오면 주로 은행이
0: 오,
1: 있고 자동차 있고 조선업종 또 방산. 예, 이렇게 좀 포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마디로 딱 보시면 제조업 국가예요. 예, 정말 반도체부터 사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전 세계에서 한국이 못 만드는 제품은 없어요.
0: 아,
1: 다 만들어요.
0: 진짜. 와.
1: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한국은 반도체 중심의 제조 국가라는 거를 이 주식시장만 봐도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나라의 주식시장 진짜 탑10만 살짝 보면 대충 이 나라가 뭐의
1: 맞아요,
0: 강대국인지
1: 맞아요,
0: 한눈에 볼수 있는 거예요. 와.
1: 네, 맞습니다.
0: So that's so interesting. If you want to know what a country is, well known for and does well, just look at their stock market. Look at the top 10 companies. It's a bit sad because obviously there are companies at the bottom of the rankings as well in the stock market. But just like at school with a teacher who will favor the top tier students, you kind of just ignore the companies at the bottom. That's the sad reality. So look at the US. What are the top companies? Nvidia's up there, Apple's up there, but there are also many platform companies up there. The IT companies rule the roost over in the US. And so you can know that the US dominates the platforms out there, right? Just by looking at the stock market. Here in Korea, it's more about the top two. So Samsung and SK Hynix, who we've mentioned, are these memory semiconductor producers. What is that? That's the memory that you need to save photos onto your phone. And why it's really boomed recently is AI. And think about the chatbots out there, right? Interactive AI like ChatGPT, Gemini, whatever it is. You used to just chat to them and it would be forgotten. Now your chat history is logged and stored to help you as well and help AI, but it means that there's been an explosion in the consumption of memory, and so these companies have become so much more valuable. Compared to last year, if you're being conservative, the prices have gone up by 3 times. At their peak, they've gone up 10x. So that's how much more important they've become. If you look further down in the Korean stock market, in places like 5, 6, and 7, and so on, you've got banks, you've got car companies, you've got shipbuilders, defense companies as well. What does that tell us? Well, including the semiconductors, Korea is a nation of manufacturing. I certainly had that image of Korea when I was younger, but to know that's still the case and that we can make pretty much everything, it just depends on the scale, that's the image of Korea you can get from the stock market. So the global popularity of K-culture, we talk about that a lot on our show, K-pop and K-food, it's really immense at the moment. Do you actually feel that this cultural popularity has a direct impact on Korean companies or the stock market? 저희 아리랑 라디오에서 그 한류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뭐
1: 네.
0: K-pop, K-드라마 그것도 진짜 기업 주식에 그 시장에도 영향 미치나요?
1: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0: 주죠.
1: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지금 그 주식 시장만 보면 트렌드가 조금 바뀐 건 뭐냐면
0: 네.
1: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흔히 우리가 엔터라 그러죠. 케이팝.
0: 아, 네.
1: K-pop이 정말 열광적이었고,
0: 오.
1: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K-pop 데몬 헌터스가
0: 네.
1: 워낙 인기 끌다 보니까
0: 네.
1: 관련된 뭐 엔터 회사들 주가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뭐전 세계 다 알잖아. BTS.
0: 그쵸.
1: 예, BTS부터 정말 뭐 글로벌 인기가 워낙 많은 그런
0: 네.
1: 이제 아이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이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BTS만 해도 이번에 이제 1년 동안 콘서트를 지금 하는데
0: 네.
1: 예상되는 거기서 이제 창출되는 매출만 해도 시장에서 한 1조 원 정도 될 거다.
0: 와.
1: 막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0: 네.
1: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0: 네.
1: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리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주가는 요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0: 네.
1: 지금을 반영한 게 아니라 미래를 미리 당겨서 반영해요.
0: 아.
1: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이미 작년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 버린 거예요.
0: 아,
1: 그
0: 진짜.
1: 최근에 엔터주는 주가가 안 좋아요.
0: 아, 진짜.
1: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면 이 K컬처가 사실 이제 엔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요즘에 가장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K컬처는
0: 네.
1: 화장품입니다.
0: 오.
1: 한국 화장품 너무 인기 많잖아요. 뭐
0: 그렇죠.
1: 외국인들 저도 보면
0: 네.
1: 저 여의도에 근무하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0: 아,
1: 깜짝,
0: 여의도에도.
1: 예, 정말 많은데 다그 이게 백 하나씩 들고 다녀요.
0: 네.
1: 뭐 여러분도 아시는 그뭐 특정 회사를 얘기해도 될지
0: 네.
1: 모르는데 그 화장품 판매하는 곳에 가서
0: 오.

0: 한국은 1위고 이제 삼양식품이 2등인데 이제 불닭볶음면이 나왔는데 한국에선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아요.
1: 이
0: 사실
1: 정도.
0: 예, 저도 이제 먹어봤는데
1: 네.
0: 아 이게 이렇게 한 번씩 좀 스트레스 받을 땐 좋은데 아 이게 너무 맵긴 해요. 근데
1: 네,
0: 한국
1: 그렇죠.
0: 사람들도 근데 잠깐 유행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 네.
0: 워낙 이제 그 농심이란 이 신라면 브랜드가 워낙 확고해서 그걸 깨기 어려웠는데 삼양식품이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예전 얘기를 좀 해드리면 2017년도인가
1: 네.
0: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BTS의 지민이라고
1: 아,
0: 아시죠? 이제
1: 네네.
0: 그분이 한 방송국에서
1: 네.
0: 이제 먹방을 찍은 거예요.
1: 아,
0: 이
1: 네.
0: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는
1: 네.
0: 걸. 근데 그게 이제 바이럴인 거예요. 막 그냥 전 세계 다 퍼진 거죠. 막 쇼츠 형태로. 지민이 먹었다고? 나도 먹어보자. 나도 그러니까 그게 흔히 이제 챌린지라고 그러죠. 막
1: 그렇죠.
0: 그게 이제 유행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불닭볶음면 뭐야? 뭐야? 먹었는데 사실 그 미국 분들은 매운 거잘못 먹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도 이제 도전 의식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확산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이렇게 매장 가면 불닭볶음면이 쫙
1: 그렇죠.
0: 깔려 있고 근데 그게 그냥 단지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여전히 수출 잘 되고 이게 수출 잘 되면 회사가 또 이렇게 막 공장도 막 많이 짓잖아요. 그것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10배나 올랐습니다.
1: 오, 진짜.
0: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1: 와.
0: 이게 여러분들도 혹시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좀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기업이 성장해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불닭볶음면을 이제 잘 팔아서 성장한 게 맞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사업을 했다면 주가 안 올랐겠죠.
1: 그쵸.
0: 예. 근데 어디로 간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죠.
1: 아,
0: 신시장,
1: 네.
0: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해외 시장을. 이걸 개척하니까 주가가 10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투자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어떤 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성공을 하면 정말 엄청난 그 성과를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매년 막 두세 배씩 성장할 순 없잖아요. 점점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주가도 그걸 반영해서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아무튼 지난 한 10년간의 주가는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So when it comes to the fire noodles that many of you said you've tried as well, they're from the company Samyang, who are number two in Korea, you know, after Nongshim, who really do dominate with Shin Ramyun, which we had with our instant noodle expert about a month ago, right? And Director Yom has tried them and said, you know, they're great for stress relief, but they're just too spicy. So here in Korea, they're not quite the hot trend consistently, you know. But what happened was back in 2017-18, BTS's Jimin, he did a mukbang on one of the broadcasters that went absolutely viral, became a challenge, and so people were curious, tried it. And traditionally, of course, people in the West, like the US, not great at eating spicy foods, but they saw it as a challenge, right? And they put it onto their social media. And this wasn't a flash in the pan. It's still all over the place in supermarkets in the US, in the UK as well. And so exports for this company have risen, and the share price over the past 10 years or so has gone up 10x. So Director Yom suggests it's obviously good when a company makes a lot of money, but and grows in that sense, it has to make more factories, of course, to deal with exports. But another key thing to see which company is going to increase in stock prices is exports, going to a new market globally. And that's exactly what the fire noodles did, the fire chicken noodles did in this case, going to a big market like the US. You can't grow forever at like double or triple, right? So you will see a kind of tail off over time, but the past 10 years have been very good. Let's get to a song next. We've been very chatty, haven't we? A song request indeed from Director Yum. 신청곡 들을 건데요. 그대에게 to you, 신해철 이유 특별히 있나요?
0: 이게 이제 예전에 지금 신해철 씨는 죽었죠. 죽었죠. 안타깝게 좀 죽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대학가요제에서 정말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1: 아,
0: 예.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힘들 때한 번씩 저 노래 들으면 좀 기운도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7월에 진짜
1: 아,
0: 힘들었잖아요. 저도 힘들고
1: 그렇죠.
0: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식 요새 주식 열풍인데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1: 그렇죠.
0: 좀 위로도 될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한번 좀 기운 내시라고 okay. 선정해 봤습니다.
1: That's very good for everyone who's struggling maybe with the up and down of the share.

0: And we are back for part two of the show in Peter's on the Block with director Yeonsung Hwan from LS Securities, talking all about stocks and shares. And we've had a booming career. Benny from the Philippines says, what are some of the most memorable stocks that you can remember, either going super high or super low? 청취자 질문 하나 있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주식 있나요? 아주 뭐 폭등해서 아니면 아주 안 좋게 된 결과라서.
1: 네, 아니 뭐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긴 한 게 네. 이제 가장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한 3년 전에 이게 지금도 주식 열풍인데 네. 그때는 주식 열풍이라기보다는 배터리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0: 오, 네.
1: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쓸 때 요거 네. 다 매번 충전하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배터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데
0: 네.
1: 예, 요 산업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0: 아, 네.
1: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0: 네.
1: 2020년부터 정말 뭐 모델 3라든가 정말 좋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0: 네.
1: 전기차 붐이 갑자기 일었는데
0: 네.
1: 그 전기차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0: 네.
1: 그때 한국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0: 네.
1: 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이런 배터리 이제 수요가 느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0: 네.
1: 이제 또 실제 테슬라에도 공급도 하고
0: 네.
1: 이렇게 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0: 네.
1: 그게 이제 정점에 달했던 게 2023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특정 뭐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0: 네.
1: 거기에 관련된 뭐 소재나 어떤 이제 뭐 부품을 공급하는
0: 네.
1: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막 15배,
0: 와.
1: 20배씩 올랐어요, 실제.
0: 네.
1: 근데 그때는 정말 뭐 배터리 세상이 열릴 것 같았거든요.
0: 네.
1: 너무 뜨거웠어요.
0: 네.
1: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광풍이 불었어요.
0: 네. 네.
1: 사람들이 다 한 달 내내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7월로 기억하는데
0: 네.
1: 23년 7월 그냥 어느 식당에 가도요. 다 배터리 얘기하고.
0: 아, 그렇죠.
1: 아, 이거 얼마 간대더라.
0: 네.
1: 막 이랬는데 좀 걱정은 됐어요.
0: 네.
1: 너무 과열. 이게
0: 네.
1: 뜨거우면
0: 네.
1: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열긴 식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열기 식는 게 엄청나게
0: 네.
1: 급속히 식어요.
0: 그렇죠.
1: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배터리 거품론이 나왔어요.
0: 네.
1: 실제 기업들이 돈을 이제 못 벌어요.
0: 아.
1: 왜냐하면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렸어요.
0: 아, 네.
1: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히나
0: 네.
1: 이런 전기차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0: 네.
1: 네.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배터리 이제 거품이 터지고
0: 네.
1: 전기차가 우리 생각보다는 팔리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0: 아.
1: 네. 그러면서 이제 역풍을 맞은 거죠. 이게
0: 네.
1: 확 반대바람이 분다
0: 네.
1: 보니까 주가가 실제로 이제 15배 뭐 10배 올랐던 기업들이
0: 네.
1: 뭐 기본 50% 빠지고
0: 아.
1: 뭐 심지어 마이너스 80%
0: 오, 진짜.
1: 빠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0: 와.
1: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를
0: 네.
1: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주가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요걸 꼭 투자하실 때
0: 네.
1: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어떤 산업이나 시장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0: 네.
1: 거기에 올라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0: 네.
1: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울기죠.
0: 네.
1: 기대값인데 우리는
0: 네.
1: 이만큼을 기대해요. 그런데
0: 네.
1: 아까 제가 불닭볶음도 말씀드렸지만 불닭볶음이 100개 팔릴 줄 알았는데
0: 네.
1: 전 세계에서 막 1000개가 팔리면
0: 네.
1: 당연히 주가 엄청 오르죠.
0: 네.
1: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야 이제 얘는 만 개 팔릴 거야.
0: 네.
1: 근데 9000개 팔리면
0: 네.
1: 주가 빠져버려요.
0: 아,
1: 훨씬 많이 팔아도.
0: 네.
1: 근데 이제 그 배터리도 똑같았던 거죠.
0: 네. 와,
1: 전기차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고 이랬는데
0: 네.
1: 막상 현실은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0: 네.
1: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0: 아.
1: 그래서 투자할 때 이런 경험도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가장 근래에 좀 기억 남는 건 개인 투자분들한테 정말 큰 그 희열도 줬지만
0: 네.
1: 상처를 많이 줬던 그 배터리가 좀 가장 기억이 남긴 합니다.
0: 그 기대 미치냐 못 미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1: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가에는.
0: 아,
1: 네.
0: Wow. So it was great advice from Director Yum here. Recalling 3 years ago in 2023 when there really was this boom around batteries. You know, in your phones you've got the batteries that you need to charge. And this was more around the boom in electric cars for which batteries are so essential. So you remember Tesla really kind of getting impressive sales from its release of the Model 3 and other models in around 2020. And Korean companies were working so hard to supply batteries to companies, including Tesla. So the big hitters like LG and Samsung had their subsidiaries working on this. And then you had lots of companies that were supplying parts and things to those big hitters as well. And people were saying in Korea, you know, this market is going to be really hot in the future. You know, electric cars are the future. And so some companies' values went up by 15 times, 20 times as well. And when something heats up too much, too quickly, you know there's going to be a cool down. So Director Yeon was also a bit worried about it. And it did turn out to be somewhat of a bubble because electric cars did not sell as well as we expected, right? And so these companies were not actually making that much money, in some cases no money at all. So the bubble burst and we saw some companies lose 50% of their value, 80% of their value, a complete roller coaster. So the really good advice is, if you want to look at which companies are going to be successful in the stock market and industries, it's all about expectations, right? It's all about whether you meet expectations, exceed them, or you fall short. So, for example, with the Fire chicken noodles, it was expected they'd sell 100. But because they went to a bigger market abroad, they sold 1,000. And that's where you'll see an increase in share prices. On the other hand, if they're then one day expected to sell 10,000, which is still a much bigger number than originally, but they only sell 9,000, then money will flow out of the shares and stocks, okay? So it's all about expectations. That's a great tip from Director Yeon to everyone out there. So many foreign investors as well have been entering the Korean market. What is the difference? What do they prioritize the most? 요즘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번 연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해외 언론사도 보도 많이 했는데 그 해외 투자자 심리하고 뭐 대한민국 투자자 심리도 좀 달라요.
1: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흔히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죠. 그래서 네. 각자가 이제 판단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 열기라든가 그런 분위기.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제일 이게 좀 경계해야 될 게 사실 그건데 옆에 친구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네. 좀 멀리. 아.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사게 되고 네. 결과가 다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런 네. 좀 심리가 있고. 그런데 네. 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일반 개인이 아니에요.
0: 네.
1: 펀드라고 하죠. 펀드. 네. 네, 유명한 그런 이제 돈을 모아서 네. 한국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이제 회수해서 또 배당도 해주고 네. 그런 개념이라서 일반적으로 뭐 미국에 사는 어떤 특정 뭐 스미스라는 뭐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0: 아 네, 진짜. 네.
1: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 계좌 개설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펀드, 네. 펀드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선택하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0: 네.
1: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될 만큼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죠. 이익. 이익이 앞으로 좋아지느냐.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가 좋아야 되거든요.
0: 네.
1: 지금이 아니라. 근데 네. AI 시대가 열렸고 AI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 반도체 세계 1, 2등 다투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니까
0: 네.
1: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기업 이익을 먼저 보고 두 번째가 환율이라 그러죠. 원달러
0: 네.
1: 환율.
0: 네.
1: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선 달러 값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0: 네.
1: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0: 아, 네. 네.
1: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달러 값이 떨어진다면 네. 이제 같은 돈 가지고도 덜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도 중요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그들 입장에선 떨어져야 돼요.
0: 아.
1: 달러가 떨어지고 이제 네. 우리나라를 이제 한국 통화를 원화라고 하는데
0: 아.
1: 이 원이 올라가야
0: 네.
1: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라는 거니까.
0: 아, 네. 그거 팔 때. 네.
1: 그래서 우리나라 네. 원화값이 오르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달러 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네,
1: 달러 가격이 좀 하락할 때. 아. 그 세 번째가 이게 사실 저는 항상 미국이 너무 부러운 게 이거예요.
0: 네.
1: 뭐냐면 번 돈을,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돈을 그 투자한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배당을 한다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없애준다. 미국은 그게 기본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랬던 기업이 애플인데 애플은 주주들한테 돈 주려고 빚까지 내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와, 여기는 그냥 마인드 자체가 그냥 주주랑 무조건 평생 동행한다는 이 그 마인드가 너무 좋은데 우리 한국은 좀 그런 게 약해요. 좀 적어요. 근데 번 돈을 주로 막 쌓아놔요. 이게 돌려주지 않고 그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뭐 지금 뭐 정부가 좀 바뀌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주주환원도 좀 하는 정책으로 가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도 이렇게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이제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국인 펀드가 들어와서 그 과실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0: 그쵸.
1: 그게 이제 주주 이제 몫인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좀 늘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외국인들도 한국을 좀 최근에 선택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지 그거랑 그 달러가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이 많아야 되는 거. 요 세 가지 가지고 보통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Wow. So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foreign investors and Korean ones according to Direct Yum. So most Korean investors are individuals, right? So they might be emotionally affected if their friend has bought something, they'll just follow along. And that is not a recipe for success, says Direct Yum. When it comes to foreign investment, it's usually predominantly through funds, right? These are professionals who are doing it all the time. You won't see too many investment companies setting up here. It's not that easy from abroad, places like Smith's in the US. But the three things that foreign investors are looking at are, will the company's profits increase? It's not about the current present situation. So when it comes to AI, semiconductors are needed. So that's why we've seen a lot of foreign money come in recently, especially to the semiconducting companies. In terms of the exchange rate, it's actually better for investment in Korea when the dollar is weak and the won is strong, because you will make more money to take back, of course. And then the third thing they look at is payouts, right? Dividends. In the US, that's really well established, that you pay your profits back to your shareholders. One thing that surprised Director Yum was Apple taking on debt in order to pay dividends to its shareholders as well. And the government here in Korea recently has been encouraging companies not to just sit on those profits, but to actually pay them back to investors, as is the case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So we might see some changes in the future here in Korea with more foreign investment. Well, we have been so chatty that we've run out of time, unfortunately. 너무 알찬 내용 많이 가지고 와서 이미 시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들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글로벌한데 조언 아니면 앞으로 미래 본인의 목표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제가 20년 정도 있었는데 올해처럼 참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당연히 이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전 세계 주목받는 건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늘 저기 소외받고 있고 그런 좀 시장이었는데 이 AI 시대가 결국에 한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1, 2등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 AI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중간의 부품이죠. 그게 없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젠슨황이 한국에 자주 오더라고요. 엔비디아 젠슨황 갑자기 안 오시던 분이 결국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어디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만사 관심이 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어딜 가지? 뭘 사지? 이런 거 관찰하면 거기 그런 기업도 투자하면 또 성과가 나겠죠.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상력도 좀 필요해요. 주식자 잘하시려면 미래를 상상해야 되잖아요. 대신에 그 상상이 허황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앞으로 자동차보다 로봇이 더 많이 팔릴 거예요. 향후에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헛된 망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 물론 이거는 헛된 망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상. 인간이 네. 화성에 가서 산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더라도 네. 충분히 현실 가능한
0: 그쵸.
1: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네.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하신다면 이건 뭐 사실 대한민국이 됐건 뭐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 건 네.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어느 시장에 투자한 건 다 저는 불변에 좀 이렇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기초적인 좀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잘 하시려면 여기저기 한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관찰을 잘 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이런 네. 방송 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 영어를 배워서 제가 네. 영어를 해서 한번 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Unfortunately, we have run out of time today. So thank you so much to Direct Eon for coming in. We're going to finish off with some Jung Tune with this one. Should have sold. 그때 팔 거리라고 할 때 팔 거리라고 할 때 팔 걸. Should have sold the English title. It's been your Daily Dose of Korea. #DailyK out.

0: 아리랑
1: 아리랑
2: 아리랑
3: 라디오
4: 1, 2, 3, 4
2: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he's back in the studio. We have the fabulous, the very talented Kim Si-hyu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김시훈입니다.
2: 시훈씨, 우리가 벌써 올해 초에 보고 벌써 날씨가 이렇게 더워졌어요.
5: 그러니까요. 거의 반년 만에 제가 그러니까요. 여기 찾아왔네요.
2: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시훈씨가 하는 머리 스타일들 중에 다 잘 어울리지만 이번 머리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려요.
5: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2: 룩이 지금까지도 다 잘 어울렸는데 유독 오늘 좀 룩 자체가
5: 그런가요? 네. 약간 휴가 룩
2: 약간 그런 거를
5: 네.
2: 좀
5: 약간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2: 오케이. So he looks good anytime. And even last time he was here, he looked great. But I don't know, just like personally, his look today is vibing. I love his hair. He looks spectacular. And he said, yeah, he wanted to kind of go with like the on vacation type of vibes. So we are back with another Twinkle My Star with him in the studio. He recently just made a comeback, but we are going to be kind of going down the same thing we did before. 자, 뭐 전에 오셔서 해보셨으니까 이제 대충 아셨죠? 우리 키워드 타크 들어가기 전에 10초 또 이제 해줘야죠.
5: 자기소개요. 알겠습니다.
2: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소개로 하지 마시고
5: 네.
2: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매력 있거나 약간 우리 팬분들도 잘 모를 수 있는 나의 매력을 말씀해 주시거나 뭐 오늘의 TMI도 괜찮고
5: 네네네.
2: 아니면 이번에 디지 스테이스를 한 번도 이 방식대로 소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좀 방식을 바꿔서 좀 한다든지 그런 숙제를 드릴게요.
5: 홈워크군요.
2: 홈워크예요. 근데 홈워크까지 가져갈 수는 없고
5: 네.
2: 지금 당당해져야 돼요. So yeah, he's gonna try to introduce either the song differently since he hasn't before or give us a charm he's never told us before or the TM of the day. 10초 있어요.
5: 네.
2: 10초밖에 없어요. 10초예요. You ready?
5: 네, I'm ready.
2: Okay. Timer cue.
5: 안녕하세요. 디지 스테이트로 컴백한 알고 보면 섹시한 김시훈입니다. 여러분, 제 전이는 좀 상큼한 청량 삼치는 거였다면은 아니, 전이 얘기밖에 못 했네. 하, 이런.
2: 아니요. 섹시 얘기까지 나왔어요. Okay, so he was able to he was like, "Oh man, I didn't get a chance to actually talk about the song." No, he was able to do so. He did say that he was giving us a little bit more of a sexier concept this time around. 자, 키워드 토크로 바로 들어갈게요. So we got Dizzy State, which is the recent comeback track, 멈출 수 없어, Can't Stop, 그리고 업데이트 세 가지 있는데요.
5: 네.
2: 아시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뭐부터 할래요?
5: 일단 뭐 디지 스테이트가 이번 컴백 디지털 싱글 타이틀 제목이니까 디지 스테이트부터 해볼까요?
2: 자 그러면 디지 스테이트로 들어가면서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5: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일단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2: 왜요?
5: 오랜만에 춤을 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좀 걱정?
2: 오케이 걱정보다 네네. 걱정보다 앞섰다.
5: 네네.
2: Okay, so he was worried. He loved the song, but he was worried, and this is why he was worried.
5: Yeah.
2: It was because as soon as he heard the song, he's like, "Oh, I'm gonna have to dance." And so he was worried because it's been a minute since he danced, and so that wa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when he heard the song. 자, 사실 이제 이거는 회사마다도 다르기는 하지만 아티스트분들마다도 이제 컴백을 준비를 할 때. 회사 내부에서 또는 아티스트분들이랑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한 네다섯 곡을
5: 네네네.
2: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피크를 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진짜 딱 한 곡이 어쩌다가 그냥 A&R을 한번 스쳐갔거나
5: 맞아요.
2: 했을 때 완전히 지루 이거다 자 우리 비상 우리 빨리 준비하자 이거다 자 우리 이거 하자 할 때가 있거든요.
5: 네.
2: 이 디지 스테이스 사실 이거 그냥 듣자마자 완전 예측일 것 같긴 했었는데 다른 곡들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5: 이번 곡은 이걸로 가보자 해서 조금 수정을 하고
2: okay.
5: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곡입니다.
2: Okay. So yeah, I was saying that for it depends on the song, but also depends on, you know, it just differs no matter what happens. But sometimes there's going to be a song that comes across a company or, you know, an artist, and they're like, everybody, it's like all hands on deck, everybody, we need you to do this song like right now. We're releasing this. And then there's times where like there's about 5-6 songs. They're like, hey, we want to do a comeback. Let's kind of choose between these. And Dizzy State apparently was one of those tracks that was just like, okay, everybody, all hands on deck, let's do this. 아무래도 이제 걱정부터 앞섰고 이제 이번에 음방을 보니까 춤도 초기 됐는데
5: 하드합니다.
2: 아, 네요. 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도 좀 남다르실까? 왜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장르가 완전 달라서.
5: 아, 그죠.
2: 사실 이거는 녹음하는 과정부터가 아무래도 꼭 창법까지는 아닌데 이 호흡을 가져가는 거라든지 네네네. 좀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좀 호흡이 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녹음하는 과정에서 좀 스스로가 준비를 하거나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5: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조금 더 이제 목소리를 굵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땜빵 있게 약간 땜빙 있게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래를 녹음을 한번 하고 완전 다시 재녹음을 했어요. 그냥 전체를.
2: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했을 때도 디렉팅 다 보고 했을 텐데 네네. 다 해보고 아 이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자에 판단이 나왔군요.
5: 처음에 조금 얇게 원래 You're in a D 이렇게 나왔으면 처음 약간 그냥 얇게 You're in a 조금 얇은 소리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녹음했을 때 아 이거는 이 비트랑 이런 거에 비해 목소리가 너무 얇다 약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전체 재녹음 그냥 아예 완전 수정 녹음을 다 했습니다.
2: 와, 첫 걸음부터 쉽지가 않았군요. 오케이, so recording process was already kind of off to a hard start. So he did the recording. And he gave us a few examples, but the way that they first recorded the track, it had it as his song. His voice was a little bit on the thin side. He had a little bit more falsetto when he was recording it, which of course was not a bad thing. It's just that when they finished recording, everybody kind of listened back to them like, we want it a little bit different. Like, it doesn't really mesh with the beat and everything. And so they ended up, instead of just editing and, like, going back and editing certain parts, he had to do the whole song over again. So that was a whole re-record, which is normally not the case. And this is definitely not the easiest thing to do. Obviously, there was choreography. So what was some of the parts there? 자, 이제 걱정했던 안무도 이제 다시 접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노래 자체도 쉬운 곡은 아니에요. 꽤 높은 곡이기도 하고
5: 높아요.
2: 호응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스스로 좀 약간 좀 업을 시켜서 맞아요, 좀 텐션을 맞아요. 좀 올려야 되는 곡이기도 하고 근데 안무도 안무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좀 쉬는 파트 없이 뭐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퍼부으셨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5: 또 이번 안무를 그 최영준 선생님께서 네. 짜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솔로로 이제 풀곡을 추는 건 저도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2: 체력도 좀 많이 올리고
5: 그래서 이 안무도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빡세게 나와야 되는 안무다 보니까 네.
2: 네, 음방도 열심히 봤는데 네네. 전체적인 그림이 정말 너무 예쁜 이번 컴백인 것 같아요.
5: 맞아요. 안무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2: 근데 전체적으로 이미지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너무 찰떡.
5: 감사합니다. Thank you.
2: Okay. So, Chaeyoung-jun was the one that was able to do the choreography. So I was like, yeah, the song is pretty hard. He's like, yeah, it's hard. It's really high. And he was saying that on top of that, the choreographer, Young-jun, was just, he showed all the love that he could into the choreography as well. So the choreography is also equally hard. So yeah, he said that he definitely had to do a lot in preparation for it. But I was like, yeah, but I was watching the music shows and everything, and just everything is definitely falling into place. Now, I have a feeling that the response has been pretty big from the fans as well. So I want to see what the fans are saying. 사실 이번 컴백으로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네.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컴백을 하면서 청취자 질문이기도 한데 이번 컴백 중에 제일 듣기 좋았던 말. 우리 팬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면서 좀 가장 듣기 좋았던 말.
5: 일단 제가 7월 달에 컴백을 했으니까 이제 8월이죠. 7월 달 뭐 이렇게 하면서 덕분에 7월이 너무 행복했다. 아. 네,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듣기 좋았고. 네.
2: 오케이.
5: 또 약간 그 오랜만에 제 팬분들이 저를 이렇게 춤추고 랩하고 다 하는 무대를 되게 오랜만에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컴백했다. 내가 알던 김시훈이다. 아. 이게 약간 이런 말 들을 때 아 진짜 팬분들이 나에게 기다려줬던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조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2: Okay, okay, 네. okay. So a lot of the fans, since we're already what mid August now, he said that he made his first comeback in July, and so thanks to that, a lot of the fans have been saying like, oh, my month like July or August was the happiest because he had made his comeback. But also a lot of the fans are like, oh, he's back. Like the artist that I know, the Shun that I know, is back because he's been able to dance, rap, and also sing. All on a track. So he's really excited that he's been able to show that. 이번에 이제 좀 팬분들이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5: 네네.
2: 저도 그 반응들을 보고 그 질문을 꼭 이제 넣고 싶었고 이제 청취자분이 마침 또 여쭤보셔서 아. 이렇게 했던 질문이긴 한데
5: 네네.
2: 많이 기다렸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시우 씨를 보기 위해서 네.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은지 알겠죠? 우리 앞으로도 이제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컴백이랑 다운다운 컴백도 이제 약간 이쪽으로 좀 계속 좀 가는 건가요? 아니면
5: 아니 제가 이제 이번에 음방을 돌면서 회사한테 한 말 있어요. 저희 이제 퐁당퐁당으로 저기 노래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 춤추고 춤췄으니까 다음에는 노래하고
2: 아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안 되겠다. 우리 팬분들 이 뭐 시우 씨의 SNS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제발 좀 댓글로 좀 많이 남기시다.
5: 아 근데 아마 춤을 출 것 같은 느낌 해요.
2: Okay. Yeah. Okay. Okay. So I was warming up my finale question for Dizzy State because I've been seeing a lot of the feedback that the fans have been giving. And so I'm glad that this listener asked about the comeback and what compliments he loves. And so I was asking, since the fans have been loving his recent performances, are we going to be seeing more of this? And he was like, he actually told the company after the recent comeback that he would like to kind of go back and forth. He would like to do some softer songs and then he would like to go to dance. And I was like, no, fans, we cannot do this. Go and please terrorize his social media account so we can see more dance music. But he's like, no, I think that for the next couple of comebacks, we might actually be doing some more dance tracks in the future. So we're just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with that. 우리 다음 키워드 뭘로 할까요? 멈출 수 없어. Can't stop. Update.
5: 다음은 한번 선택 해주세요.
2: 아니에요. 나 말고 본인이 해주시면 돼요.
5: 그럼 멈출 수 없어로 갈까요?
2: Okay, 네. So can't stop. He was like, you can choose. Like, no, I'm not choosing. This is yours to choose. So can't stop is what we're going to jump into. 혹시 성격, 이거는 사람들 성격의 차이긴 하지만 시훈 씨는 뭔가를 시작할 때 멈추지 못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게 취미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아니면 뭐 만화를 볼 때던 아니면 뭐 먹을 때던 뭐 상관없이 이거만큼은 막상 시작하면 와 진짜 멈출 수가 없는
5: 아무래도 자기 전에 보는 쇼츠 뭐 이런 거 릴스 이런 거 정말 멈출 수 없어요.
2: 인정. 네. 최대 늦게까지 있어 본 적 기억나는 시간대가 있어요?
5: 아침 해 뜨고올 때까지 그게 잠잘 타이밍을 놓치면은 못 잠들겠더라고요. 도파민이 해 뜰 때까지.
2: 근데 그 정도로 오래 보면 알고리즘도 많이 바뀔 텐데.
5: 그냥 저 옛날에 봤던 걸 계속 봐요. 옛날 예능.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he's like shorts and reels.

0: before he goes to bed. And I was like, what's the longest you've watched reels and shorts? He's like, all night? Because he's like, he stayed up a few times when the sun came up. He's like, uh-oh, I did something bad. And I was like, what do you tend to watch? Because if you're on your phone that long, sometimes the algorithm changes. Like, no, I tend to watch just like older variety shows and stuff like that. 옛날 예능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옛날 예능이 요즘 사실 좀 조금씩 조금씩 부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코너들이 유튜브로 빠지고 있거나 이렇게 그렇죠. 할 때가 많거든요. 네. 이 예능이 부활한다면 꼭 나가고 싶은 거 있어요?
1: 아, 저는 사실 뭐 지금 하고 있는 런닝맨이라든지 부활한다면은 사실 무한도전이죠.
0: 가요제?
1: 아니면 너무 좋죠. 가요제면은 진짜.
0: 가요제 아니면 그냥 무한도전.
1: 아 그냥 뭐든 다.
0: 뭐든.
1: 예. 네, 그냥 뭐 오디오 감독이든 뭐 카메라 감독이든 상관없어. 카메라 상관없어. 그냥 가서 그냥
0: 거기 네, 그냥 현장에 있고 네, 싶다. 네,
1: 뒤에 까메오든 상관없어서.
0: 물 전달 네, 상관없이 나 그냥 여기 거기만 있고 네, 싶다. 네. Okay. So Running Man is a show that he would love to be on. 우리 Running Man 제작진분들 우리 시우 씨 좀 한번 나오게 주세요. That also he said that Infinite Challenge and I was like what the Song Festival is like oh God, yeah. If I could ever be on the Song Festival, that would be great. He's like, no, I can just be there. Like, if they're doing a taping, I just want to be there. Like, I can be a part of, like, I can be a helper for the sound crew. I can be a helper for, I don't care. I can just stand on set. I just want to be there when they do a taping. That would be something he would love to do. Is there a genre when it comes to dramas or movies that you cannot stop? 만약에 보기 시작한다면 드라마나 영화 중에 장르 중에 좀 이거는 멈추기 힘들어하는
1: 저는 영화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0: 오케이 영화
1: 그 이유가
0: 오케이
1: 드라마는 그 기다리는 걸 못 하겠어요.
0: 그러니까 완결돼 있지 않으면 못 본다.
1: 그리고 완결돼 있어도 막 옛날 같은 경우 막 16부작 이러니까 막 16시간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저는 딱 2시간 안에 깔끔하게 끝나는 네. 멈출 수 없는 건 드라마죠.
0: 오.
1: 그래서 영화를 좀 더 선호하는
0: 네. Okay. So he has a problem with dramas. He needs to binge watch them and because like dramas are so long, it's like more hours and he has to be sitting down and watching them. So he does tend to lean into movies just for the fact that he only has to lock in for a couple of hours because he has to watch the end. Like he has to know what happens to the ending. When it comes to that, then that means I need to know the genre. 그럼 장르는요? 누아르, 액션, 공포, 저는 로맨스.
1: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장르가 좋아서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그냥 코미디 이런 게 좀 좋아합니다.
0: Okay, so he likes the background music type of movies and dramas and stuff like that. So rom-coms or just comedies in general is something that he'll probably go to if he chooses. There's a food that even if you're on a diet, you cannot stop. 자, 음식 중에 다이어트여도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1: 아,
0: 진짜 음방 있어도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을 못. 뭐 내일 붓기 이거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1: 사실 저는 음식에 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없는데 음식이라기보다는 근데 한번 이제 뭔가 먹으면은. 계속 들어가는 뭐 라면 먹고 모자라면 뭐 빵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0: 흐름을 타야 되는군요.
1: 흡입을 하는 거지 딱히 막 무슨 음식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0: Okay. 에. So he definitely doesn't have like one specific food that he completely obsesses over where he like has to eat until he stops. It's more of like when he eats. He's not a big foodie, but when he eats, he can eat a lot. So let's say he'll have 라면 and then it's like not enough. Then he'll reach for bread. So it's like an eating time frame. Once that time frame has opened, like the floodgates open and he needs to fill to the max.
1: 입이 터졌다고 하죠.
0: 그렇죠.
1: 보통.
0: 입이 터졌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비시즌일 때 한번 진짜 그냥 마음 놓고 최대 먹을 수 있는 양.
1: 아,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0: 사실. 아, 오히려.
1: 네, 저는 뭐 피자도 한 네 조각이면 배부르고.
0: 네?
1: 뭐 치킨도 한 반 마리? 그러니까 저희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Okay, so only 4 pieces of pizza, and I'm guessing these are a little bit on the smaller side, and like a half a chicken. That he doesn't really eat that much compared to other people, so he feels that, yeah, even if he does like eat, it doesn't necessarily become to like a lot of it. Okay. Is there a habit that you keep no matter what? 루틴이라고 하죠. 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활동을 하고 뭐 쉬는 날이어도 난 이거만큼은 꼭 지키는 나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1: 뭔가 스케줄 전날에 노래 부르는 그런 스케줄이 있으면은 술 꼭 안 마시고.
0: 오케이.
1: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이런 것들.
0: 오케이.
1: 네. 딱히 막 근데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네. So no alcohol before performances. That's a must. And always showering in the morning. Like that's kind of like his routine that he has to have. 청취자 질문인데요.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1: 유튜브.
0: Okay, so he says he uses YouTube the most. If given unlimited a time of hours, how long do you think you would stay on your phone? 이것도 청취자 질문인데요. 이 청취자분은 제가 봤을 때 시윤 씨를 알아요. 왜냐면 유튜브... 유튜브 한번 보시면 만약에 제한 없으면 네. 몇 시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이거 정말 저 쉬는 날에 집에 안 나가면은 일어나서 그냥
0: 계속
1: 봐요. 자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0: all day.
1: Yeah.
0: Okay, so I think that this listener knew that Shion was going to say YouTube because they asked if you could watch YouTube with no limitations, how long would you watch it? He's like, oh, if I'm like at home, like on a day off, he'll wake up and have YouTube on and then he'll watch it all day until he goes to bed.
1: 근데 이게 진짜 뭐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뭐 그런 거 빼고 뭐 Netflix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을 수가 있어서.
0: 사실 요즘은 너무 다양하기도 하니까 구독할 수 있는 채널도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1: 맞아요.
0: 사실은 옛날에 그냥 TV 틀어놓는 거랑 거의 똑같지 않나? 왜냐면 뉴스 보다가
1: 맞아요.
0: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뉴스 갑자기 뉴스 뭐 있네? 그럼 한 30분 밥 먹을 때 틀어놓고 그러다가 나 이제 좀 집중하고 싶어. 그러면 옛날 뭐 무한도전이나 이런 거 하나 틀어놓고.
1: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은 뭐 유튜브 시장이 요즘 너무 막 이게 넘쳐난다. 전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거야. 약간
0: 그렇죠.
1: 진짜 인피니티 완전.
0: 그렇죠.
1: 볼 게 너무 많아.
0: 왜냐면 방송국도 있고. 예. 좀 약간 좀 날 것인
1: 개인 유튜브도
0: 있고.
1: 그래서
0: 그리고 DIY도 많고.
1: 너무 좋습니다. 왜 저는 이게 지금 넘쳐난다고 하니 더 넘쳐나도 될 것 같은데 저는.
0: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1: 소비자 입장에서는
0: 난 좋다. 네. Okay. So, yeah, he definitely says that. Well, but I was like I understand why he would use that cuz think about it. Back in the day, we would have cable or you know, we would have certain channels to focus on certain things, but YouTube's already doing that. You've got everything from actual broadcasts like Arirang, and then we also have like just you know your influencers and your YouTubers and stuff like that. And so there's so much and so much diversity. As a consumer, he's loving it. he's totally loving it. Okay, we need to go to update.
1: Yes.
0: We need to see what do you feel personally has been your biggest update since the last time I saw you. 우리 6월 달에 봤잖아요.
1: 네네.
0: 이제 계절이 세 번 바뀌었네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아직 겨울이었고
1: 네.
0: 봄이 왔고 이제 여름이 끝자락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1: 네네네네 그죠.
0: 제일 많이 업데이트된 게 뭐가 있을까요?
1: 아 업데이트
0: 몇 개월 사이?
1: 일단은 제가 살을 좀 많이 뺐고요.
0: 아
1: 네, 살을 거의 한 5kg, 4-5kg 정도
0: 오케이.
1: 뺐고 그리고 중간에 좀 일들이 많았어요. 머리를 너무 귀찮아가지고 정말 완전 쇼컷 거의 요 정도까지
0: 이게 길어진 거예요?
1: 네, 지금 길어진 거고.
0: 어머.
1: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안 좋아하셨죠. 정말 그 한 번 더 자르면은 난 널 안 좋아하겠다 선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 그래서 아 정말 자르면 안 되겠다 좀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뮤지컬도 들어갔다가 근데 뮤지컬은 좀 아쉽게도 조기 종료가 조금 돼가지고 네 좀 일들 뭐 이런 근황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0: Okay, so the upgrade that he's had was he lost a few pounds, about 4 to 5 kilos, and then on top of that, he cut his hair. like really short. And his fans hated it.

0: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클
1: 아.
0: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이제 앞으로도 뮤지컬적으로도 볼수 있을까요?
1: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0: 오케이.
1: 왜냐면 시작하기 전에 너무 두려움,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는데, 시작해보니까 뭐 힘들기도 힘들지만, 사실 전 재밌었던 기억이 너무 커가지고,
0: 오케이.
1: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하고 싶어요.
0: 오케이.
1: 사실 뭐 노래적으로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됐고, 연기적으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0: 우리 관계자분들? Okay. So, I was going to ask him because he's already had his taste, even though it had to close down early. He had his taste of the musical stage, and I have a feeling that he would probably want to do more. And he said, yeah, he would love to. Yeah, it was challenging, but it helped him so much when it came to his voice, when it came to his acting. It was just such a really big positive take for him. And so, because of that, he would love to do more musicals again. So, all of you musical productions out there, if you need Shun to be in your cast coming up, he would probably love to audition. Is there a nickname that comes up even though you never really have promoted it? 혹시 어딜 가나 이거를 몰라도 꼭이 별명이 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1: 제 별명이요?
0: 그러니까 본인 별명 중에 이게 원래는 별명이 이렇게 약간 한 특수의 친구들이나
1: 에에.
0: 이렇게 좀이뭐 팬분들만 딱 이렇게 내 별명이 있다면 이상하게 어딜 가나 처음 보는 사람도 왠지 모르게 약간 이 별명을 나를 부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1: 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0: 오케이.
1: 별명이 딱히 제 별명이 없어가지고.
0: Okay. So he's just like me. He does not have a nickname. I was like, is there a nickname that just so happens to follow you no matter what friend group or place you go? He's like, not really. He doesn't really have any particular nicknames. 불리고 싶은 별명 있어요?
1: 그냥 저는
0: 팬분들이.
1: 뭐 후니, 에 슈니 뭐, 에요 정도.
0: Okay. So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his name.
1: Yeah.
0: Nothing overly complicated.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ould like to do before the year's up? 이거 청취자 질문인데요. 올해 꼭 가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도전.
1: 뭐가 있을까? 일단은 좀 무대를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무대를 설수 있는 기회가
0: 좀
1: 조금
0: 더
1: 더
0: 많이.
1: 많았으면 좋겠다.
0: Okay.
1: 네.
0: So he would like to have a lot more chances to be on stage if he can. So with the on stage mindset, w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listen to him sing live. This is Theater도 라이브를 들을 시간이 벌써 왔네요. 곡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곡 소개.
0: 멋지게.
1: 이번 제 디지털 싱글 디지스테이트는 아이가 사실 이게 아 제가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 게 뭔가 노래 딱그 가이드를 들었을 때아 이거는 영어 가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사에 참여를 못 했거든요. 아 뭔가 이, 안 나오니까 이게 예, 그래서 네, 곡 소개가 디지스테이트 여름에 듣기 아주 신나고 좋은 곡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댄스로 컴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라이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제 물 마실 수 있는 시간
1: 네.
0: 드릴게요. So Dizzy Stay, he has a behind to this. So he really, after listening to the demo, he was like, I really want this to have a lot more English lyrics in it. That's why he was not a part of the lyric production, which was a little sad on his part. But it is a really refreshing track for us to enjoy, even as the end of summer is coming. So we do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this live. 준비됐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music, go!

0: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또 앉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소개하셨을까? Okay, so we have the fabulous Kim Siyun in the studio. He just sang a laugh for us, his recent digital single release of Dizzy State. And it is time for us to jump into more of the segment. And he's looking at the script, but it's not there. Oh, 대본을 계속 열심히 보고 계신데 없죠? Part 2?
1: 아티스트에게 사전공유 X라고 됐습니다.
0: So he says that, oh, it says that you're not supposed to show the artist in the script. Yeah, we don't show them the artist for our silliest questions of the world.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이에요. 자, 최근에 가장 겪었던 황당한 일.
2: 여기 지하주차장에서 데이터가 안 터지더라고요.
0: 황당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여기가 방송국인데 너무 주파수가 많아서 그런지 어느 구석에 가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같은 층인데 방금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 가도 안 될 때가
2: 맞아요,
0: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죠? 여기 아마 녹화하실 때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 2층 녹화하시다가도.
2: 아...
0: So yeah, I don't know if it's because we are a broadcast system and we have way too many radio wavelengths and weather wavelengths going on, but we have Wi-Fi everywhere, but like for just randomly, we don't get anything in like certain random spots. It's just, it's like dead air. But yeah, he said that he was trying to access his phone while he was in the basement and he was having trouble doing so. Okay. You are on the street and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to meet yourself from 10 years from now? What would you ask them? 길 가다가 10년 뒤에 나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요?
2: 지금 문득 든 생각은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렇게 안 되기 위해 관리를 열심히 하겠지만 너 얼굴이 뭐 괜찮으면 오 관리 잘했네.
0: 아니면 So he feels that his looks are probably going to be something that he's going to notice first, and he hopes that his face is in check and on par even 10 years from now, and he feels that he's going to try to strive for that. And so he hopes that he will be able to say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more of a positive perspective if he could. What if you learned that for 24 hours nobody could lie to you? Who are you going to ask what first?
3: 갑자기 24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시우 씨에게 거짓말을 아예 못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죠. 어떤 분한테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처음 안 딱 순간에 제일 먼저 이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싶어요?
2: 제가 지금 머릿속에 뜨뜻 생각이 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방송에서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또 서바이벌을 많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러 PD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가서
0: 솔직하게 나올
2: 때 예. 뭐 왜 그랬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왜 나 안 골랐냐?
2: 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
0: 오케이, okay, so he was on a lot of survival shows, and he feels that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he probably shouldn't be able to say on the show. But then the other one that he could think of is that he would like to go to some of the producers that he worked with, and like, you know, why was I not chosen? what would be some ways that I could be chosen? Like, what were some of the ways that I could have been chosen in that particular time? And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ask if he could. There was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I wanted to ask earlier, and we wasn't sure we were going to have some time with it. But we have a question of, is there something that you learned while you were getting ready for this recent comeback? 청취자 질문이 몇 개 아까 제가 시간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몰라서 지금 이제 여쭤볼 건데요.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춤도 춰야 되고 막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2: 생각보다 그 조금 장르에 대한 제가 솔로로서 나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0: 좀 약간 틀이랑 네. 좀 약간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약간 네, 이런 네, 네. 이런 게 좀 생겼군요.
2: 약간 이런 디지 스테이트처럼 좀 펑키하고 좀 밝고 근데 힙하면서도 약간 대놓고 힙합은 아니고 완전 힙합도 아니고 완전 섹시한 것도 아닌 여기에 딱 이렇게 밝게 뭔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좋아하시겠구나. 그리고 내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Okay. So one of the listener questions that came in earlier that I just had to ask and I wasn't sure if we were going to have time to do it is did you find out something about yourself during this comeback process? And he says that he kind of feels that as a solo musician, what kind of genre he could do to get where he feels that all of his charms are being showed, but also the fans like as well. And he's noticed that the recent genre of like Dizzy State with it being like not a particularly like hip hop track, but having a little bit of a hip side to it, having a little bit of a funky side, having it a little bit brighter, a little bit more reflection, but not too sexy, kind of somewhere in between seems to be something where like just the right spot for him where he feels the fans have been enjoying it, but also he can show his charms off as well. So he's really enjoyed the state that that went down as well. When we, as the year is winding down,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ould love to do with the fans? 오늘 청취자분들, 우리 팬분들이 질문 좀 많은데요. 올해 가기 전에 팬분들이랑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뭘 제일 하고 싶으신지. 팬미팅, 콘서트, 어디 여행 가는 거.
2: 뭐 팬미팅, 콘서트 이런 거 이제 아시아 투어가 또 지금 8월부터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팬분들이랑 밥을 한번 다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리를 뭐 직접 해주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뭐 밥을 대접을 해드리든 이런 식으로
0: 뭐 만들어줄 거예요?
2: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오명을 산 게 제가 김치볶음밥을 달게 만든다 한번 이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데뷔 전 컨텐츠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전혀 근데 아직도 제가 그 요리를 못한다는 오명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치볶음밥이 가장 좀 편하고 네, 제 그 실력을
0: 발휘할 수 있다
2: 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0: 달지 않다 맛있다
2: 매콤하게 하거든요 네 파기름 잘 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요리가 무지했을 때요.
0: 아 그리고 원래는 김치볶음밥 할 때 김치의 신맛에 따라서 설탕을 조금 참가하라고 돼 있기도 해요.
2: 근데 제가 그때 설탕을 좀 많이 넣긴 해서.
0: Okay. 네. So there's an Asia tour that starts this month, so the fans can look forward to that. If you didn't already know about this, he would actually like to cook for his fans. So there was an ordeal that happened a while back. And he made kimchi fried rice, and apparently it came out a little on the sweet side. And so because of that, to this day, he has this image of that he's a bad cook, and he would like to erase this. He would like to make kimchi fried rice for the fans so that he can make sure that his honor is still back up there.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a quick song break before we come back. We have something really fun. 이 시크릿 피플 타임에서는 오늘 재밌는 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2: 네.
0: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We have 영시 1초 for everybody to enjoy,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in part 3.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we have the fabulous Kim Shun in the studio for today for our Twinkle My Star. And we have for part three, our relay drama. Relay drama를 해주시면 돼요.
3: 네.
2: 우리 연기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오늘.
3: 네네네. 네, 네, 네.
2: So he's been showing us his acting skills. So what we're going to do is you're going to take this randomly and you're just going to have to continue to act. 이거 이제 랜덤으로 뽑아서
3: 네.
2: 여기 써 있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3: 아, 알겠습니다.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그런 비슷한
2: 네네네네.
3: 포맷이네요.
2: Oh, so he's our... 아, 역시 유튜브를 많이 봐서. 아, 무섭다.
3: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데 저 핸드폰을 많이 보긴 하는데 또 그 중독자는 아니고.
2: So it looks like our team really has to stay on top of you because he already knows that this is like, I mean, I'm not addicted to my phone, but I do.

0: You watch a lot of content.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더 편한 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시윤 씨가 대충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다른 아티스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So yeah, I remember trying to explain this to an artist and it was a lot harder than I expected. So there we go. 기대된다. Okay, what's the first one?
1: 10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나 너네 집 마피아라고 한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0: Okay, so it's been 10 years since he's talked to a friend and he's like, oh, I'm in front of your house. What are you gonna say? 무슨 얘기할 거예요? 나의 한마디는?
1: 연기로 해야 되는
0: 거예요? 아무거나 하면 돼.
1: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성별이 중요할 것 같은 느낌. 아 연기에 또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0: 그럼요. 이 메소드 들어가야 마세요. 되죠. 들어가야 돼요.
1: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0: 근데 제일 먼저 떠올린.
1: 아 제일 먼저 떠올린.
0: The first one you thought.
1: 나 너네 집 앞이야.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0: 나 너네 집 앞이야.
1: 야! 뭐야 너! 야! 야 너! 야 진짜! 야 오랜만! 야 뭐야! 어떻게 왔어? 오!
0: 아 반겨준다. 아. Okay, so he's getting really happy. 어 그래요? 10년 만에 연락한 건데? 안 서운해요?
1: 아 그럴 수도 있죠.
0: 아! 네, 또 연락이 서클.
1: 연락이 끊겼을다가 오랜만에 온 친구일 수도 있고.
0: 어, 그러니까. 오케이. So he's definitely thinking on the more positive side. 제가 되게 그 극단적인가 봐요. 전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아, I was like, oh, I must be very pessimistic because I thought of this as like a really bad thing. 자, 다음 거. 자.
1: 아, 생일인 줄 알고 축하를 잔뜩 했는데 생일이 다음 달이었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오. 아이 뭐 미리 했다 치지. 아 다음 달에 바쁠 수도 있잖아.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자. 그럼 되지.
0: 아,
1: 오늘 즐거웠잖아. 아, 아.
0: So he it's a situation where they've been able to say congratulations to a friend, but it wasn't their birthday. Their birthday was next month. He's like, ah, we can do it next month. 어 근데 이거 아까도 우리 뮤지컬 얘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우리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지금 굳이 오디션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오늘 그걸로 토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So I don't think he has to audition for you guys. I think he can. 어 그래도 몇 개 더 할 수 있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1: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He's doing a really good job today.
1: 이번에는 약간 진지한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진지한 거 아니면 어떡하지? It's like I'm gonna be really serious with the next one. I was like, what if it's not a serious one?
1: 진지한 게 아니어도 한번 조금
0: 길지 왜?
1: 네, 무겁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0: It's really long.
1: 와, 약간 진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진지할 수 있어요? 오케이.
1: 미용실에서 다듬어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 머리가 바짝 다 잘려있...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죠라고 물을 때 나의 한마디 대사는? 너무 화나는 상황이니까. 근데 사실 저는 본 성격상 말을 잘 못하긴 하는데
0: 오케이.
1: 딱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
0: 오케이.
1: 이게 맞아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할 것 같아. 뭐라고는 못 할 것 같고.
0: 뭐라고는 못 하겠고. Okay, so he was saying that, oh, just take a little off the top, and then they end up cutting it way too short. What are you going to do? That's how he acted it out. He felt that he wouldn't be able to say anything too harsh, but I think that his acting skills definitely are on par. 근데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1: 아니면.
0: 와, bravo to that. 시간은? 딱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1: 하나 더 할까요? 아 재밌어요.
0: 아 지금 너무 잘하고 네. 있어서 he's doing such a good job today. So I was asking if you wanted to do one more.
1: 마지막입니다.
0: 짧다.
1: 지각인데 버스가 내 눈 앞에서 떠났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0: Okay, so he's late, but the bus just left. What is he gonna say? 방송이에요.
1: 아 그죠. 아 전혀 생각 안 하고 해서 그런 거.
0: it's a broadcast.
1: 그 예전에 나 돌아갈래 그런 거 하심 약간 그런 거는 안돼
0: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Okay, so his acting is superb. Seon did an amazing job today with all of the acting that he did for our random relay. 오 정말 우리 뮤지컬 관계자분들, 드라마 관계자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1: 아 근데 방금 한 게 제가 볼 때 연기보다는
0: 너무 리얼.
1: 아니 아니 리얼도 리얼. 약간 그냥 조금 개그 욕심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He feels that the last one he felt a little bit more that he was like, oh, I wanted to be a little funny on that one. As we are talking and having a lot of fun today, we are coming to the end. Oh, 우리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와. 한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시윤 씨, 우리 몇 개월 만에 보긴 했지만 오늘 어떠셨어요?
1: 아우. 이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0: So he said that he did have quite a lot of fun today. He didn't know that time was passing. 일단은 이제 앞으로 우리 아시아 투어도 있고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무슨 추가적인 기대할 만한 일들은 뭐 SNS나 이런 걸로 구독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1: 그죠. 저 뭐 이제 김시훈 오피셜 팔로우 하고 계시면은 거기에 아마 바로 공지가 뜰 거니까 그 공지를 띄우기 위해서 회사랑 또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제가 회사에 많이 이렇게 재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1: 그래서 최대한 저희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okay.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Okay, so yeah, as long as you are subscribed and you know following all his officials, he's been really trying to push the company to have him so that he can be able to meet with the fans as much as possible. So hopefully we can be able to see him do that. As we say goodbye for today, Fly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1: 감사합니다. Thank you.

서울정도로 똑같은 자랑 속에 딱 너만 한데 솔직히 말해 네가 없던 1년쯤 덤덤했지 흔히 말하는 미련도 어떤 지난 날 이젠 깜빡 네 향기 따윈 기억도 안 나 잠깐

0: 보이첼로 스튜디오에 나왔다. 와! Boitello is at our studio. No, our script.
1: 인사.
0: No, our script literally says Boitello.

0: 아유 좋아.
1: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2: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for us to kick off the second hour. The main segment, of course, is going to be Meet You Up, and that means we a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Let me introduce them right away. They're the growing idol group Hweebu, who are back with a fresh and sweet concept like cherries.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죠. 체리처럼 상큼하고 달콤한 컨셉으로 돌아온 성장형 아이돌 Hweebu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첫 번째 그룹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레고!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휘부입니다!
2: 예헤이!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인사도 부탁드려야겠죠?
5: 네, 안녕하세요. 휘부의 막내 온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예이!
6: 네, 안녕하세요. 휘부 이정입니다. Nice to meet you.
2: 예이!
7: Yeah, I'm Jeff from Hweebu. Nice to meet you guys.
2: 예이!
8: 안녕하십니까, 휘부의 리더 김준민입니다.
2: 예이!
9: 안녕하세요. 휘부의 래퍼 유건입니다.
2: 예이!
10: 안녕하세요, 휘부의 진범입니다.
2: 네. 예!
11: 네, 안녕하세요, 휘부의 귀여운 마팀 화승입니다.
2: 예! Guys, the thing about them is this year is a special year for them because this year marks their like 3년 차. 벌써 데뷔하신 지 3년 차가 됐어. Because they made their debut back in like 2023 November 8th, yeah. And they were here last year on this show with their song called Bang Out, right? Yeah. 그때 Bang Out으로 함께 다시 나오셨는데, 야 어떻게 1년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How has life been?
8: 저희가 또 그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지금 나온 게 미니 2집인데 네. 저희가 미니 1집을 냈어요.
2: 오, okay. Something special happened to them, 네. which was to release the first mini album.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ir second mini. So do not go anywhere. 그거 말고는 좀 어떤 새로운 일이 있으셨을까요? Anything else?
8: 또 네. 1집 내고 네. 사실 저희가 콘서트도 했습니다.
2: Good for you.
8: 팬콘과 콘서트 두 번을 했어요.
2: Oh wow. So wow. they threw a solo concert 네. along with the fan meet and greet event. 어떠셨나요? How was those events?
8: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곡이 많이 수록된 앨범을 내고 그 곡을 통해서 또 이제 팬콘과 콘서트를 처음으로 저희 휘브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긴장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다들 무대하는 걸 좋아하는 멤버들이라
2: yeah.
8: 정말 재밌게 마무리했습니다.
2: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since it was their first time throwing a concert and a fan meet and greet event under their name Hweebu, it's been a very special moment for them. Not only because of that, because they were able to release an album with so many songs included in it. 자, 그렇다면 공연 중에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에피소드나 혹은 happening 혹은 behind the scenes stories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So were there any unexpected or memorable moments that happened during those shows?
11: 최근에
2: yeah.
11: 최근에 이제 저희가 루마니아 페스티벌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2: Good for you, man.
11: Yeah,
2: yeah.
11: yeah.
2: Oh,
11: good for us. Yeah. It was really fun.
2: Yeah?
11: 그리고 저희가
2: keep
11: 이제
2: keep going in English, man. You know how to speak.
6: Keep going, keep going,
11: okay, 그러면 제가 어땠냐면
6: 그 honestly
11: 약간 옷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2: 네.
11: 그 약간 옷에 후드 같은 게 약간 레이어드한 상태로 있었는데 예, 저희 첫 트랙이 이제 Who the Next거든요. 항상 Hweebu 시작한 Who the Next로 이제 뭔가 시작하는데 되게 파워풀한 성이죠. 근데 yeah.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후드가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되겠다. 약간
6: 저도 막
11: 그리고 Who the Next가 막 이런 느낌이라 막 그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뜯어버렸거든요.
2: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11: 이게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가지고 가슴이 다 보이는 거예요.
6: 와우.
2: 아이고.
11: 아이고. 그래서 화끈하게 한번 즐겼다.
2: Thank you so much. So during their concert in Romania, what happened was their outfit was layered with this some sort of hoodies on top, and they usually open up their concert with a song called Who Da Next. And while they were doing that intense yeah. choreography, he accidentally ripped the hoodie off and left a huge hole on his chest.
6: Yeah.
2: 자 그렇다면 좀 다른 분들도 좀 재밌는 일이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한번 이분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범님.
7: 예, 저는 저도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루마니아에서 너무 신기했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okay. 루마니아 페스티벌 공연 중에 이제 저희 메인 보컬 맏형 하승이 형의 리니어가 뜯겨져 나갔어.
0: What? 아, 왜 이렇게 다 뜯겨져 나간 거예요, 얘네를?
3: 불태웠습니다.
0: 와.
8: 진짜 파이어. 쏟아부었습니다.
2: Alright, so it's not specifically what happened to Chimbom, but what happened to 하승 씨였죠?
0: 네.
2: Yeah. Alright, what happened was while they were performing on stage during the festival of not festival concert in Romania, he accidentally got his in-ear monitor ripped off from his ears. Anyway, I'm sure there are a lot of fans who were disappointed that they could not make it to Weebu's last concert, but I heard that Weebu will be kicking off a global fan concert tour in Korea on September 12th, right? 자 지난번에 이제 휘브 콘서트 못 봐서 아쉬운 분들 많으신데요. 네. 휘브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8: 네, 가져왔습니다.
2: 9월 10일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글로벌 팬 콘서트를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8: 네, 맞습니다.
2: 예. 어디 어디를 가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walk us through the cities you guys are going to be hitting.
3: 네, 아, 네. 9월 19일 호치민, 네? 9월 26일 도쿄, 10월 25일 10월 25일 오사카, 10월 31일 타이페이를 갑니다.
2: 우와.
3: 아, 네, 오늘 제가 말을 좀 못하네요.
2: 아, 예. 괜찮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8: 오늘따라 이도.
2: 네.
3: 아, 그리고 한 군데를 빼먹었는데 이제 11월 29일 홍콩까지 저희가 아시아 투어를 돌게 됐습니다.
2: So turns out they're gonna go on Asia tour, starting from the one in Ho Chi Minh happening on September 19th, followed by the 26th one in Tokyo, and one in October 25th called, in Osaka, and the next one is on 31st in Taipei, and the last one on November 29th in Hong Kong. So if you guys are interested, make sure to book a ticket of the one of these concert and go there. Yeah. 자 어쨌거나 이렇게 콘서트를 할 수 있었던 여러 네. 이유는. 사실 엔드 여러분들의 서포트가 아닐까라고
8: 아,
2: 생각을
8: 아,
2: 하는데 네, 한번 엔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 것 같... 부탁드리겠습니다.
4: 유건 올스
8: 올스
4: 자 우리 엔드 여러분 저희가 청량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또 지난번 콘서트는 저희가 또 락도네이션 좀 강렬하게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청량의 모습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저희 청량 좋아하는 엔드 분들 많이 오시면 너무 즐겁게 즐기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Alright, wow. So since the last comeback was all about being powerful and intense, this one is going to be totally different, showing off our refreshing concepts even more. So if you're into those kind of concepts, you're going to be able to enjoy it a lot. So guys, you know the drill. Go to their social media and follow for more updates in the future. 자 그렇다면 이제 스포 시간 왔습니다.
8: 네.
2: Wow. Time for you guys to spoil something about the upcoming concerts.
3: Concert.
2: Yes, you got that right. 자, 그렇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o.
5: Maybe 저희 약간 conceptual or something.
2: Okay.
5: Yeah.
2: Okay. Conceptual. So conceptual how?
5: How 약간 pretty.
12: 잘
5: 얘기해. 그냥 cute.
12: Yeah.
2: Well, thank you so much. We're going to look forward to it. But we're going to need a little more something than that. 하지만 조금 더 뭔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한번 아, 이분에게 가봐야겠어요. 하승 씨.
5: 네.
2: 하승 씨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뭐 재밌는 스포일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Is there any like personal thing you've been preparing for these shows?
3: 아, 아무래도 근데 이건 예상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또 다섯 곡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2: 오케이.
3: 이거를 볼 수 다 라이브로 처음으로 볼 수도
8: 있을 수도
5: 없을 수도 있다.
8: 네. 있을 수도 약간 이런 느낌.
2: Alright, so it might be possible. It might MIGHT possible that you will be able to see them perform five newly added songs during their concerts. It's not fixed plans yet, everyone. Anyway, look forward to it. Alright, now. Let's talk about Weebu's second mini album. 자 이제 두 번째 미니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름이 무언가요? What's the name of this mini?
8: Cherry Pie.
2: It is. Please walk us through the songs. 자 그렇다면 한 곡씩 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Yes.
2: 자 이정 씨.
4: 네.
2: 부탁드릴게요.
4: 네.
11: 네 일단 체리파이부터 시작을 하자면요.
2: 오케이.
11: 저희 체리파이는 말해 뭐합니까?
2: Oh.
11: 상큼함.
7: 상큼함.
11: 그리고 달콤함.
7: 달콤함.
11: 스윗.
2: 오케이.
7: 말이 상콤.
2: 상콤? 상큼하다. 약간 좀 청량하다 같은 느낌이니까 약간 refreshing 같이
11: 약간 refreshing, 표현을 refreshing and sweet. Yeah, like those things.
2: Delicious.
11: And cute.
2: Okay.
11: And handsome.
2: Okay.
5: Pretty.
7: Sexy.
11: If you wanna pretty,
0: everyone pretty.
11: 다들 재밌는 아주 다양한 매력이 모여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2: Alright, shows there are a lot of charms in a jam packed into this one song, Cherry Pie, and it's the title track. Yes, 이게 타이틀곡이잖아요.
0: Yes. Yes.
2: Alright, so for the ones who's looking for more thorough information about the song, it's the title track of Hwibu's second mini album, and it captures the fresh and exciting feelings of youth by comparing them to the sweet taste of cherry pie, and the bouncy sound works really well with Hwibu's unique and colorful vocals, which is something you should be looking out for when listening to this track. 자, 그렇다면 다음 트랙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번은 어느 분인가요? Who's gonna explain track number 1 for us?
8: Let's go, Jia.
12: Me?
2: Let's go, Jia!
12: Jia. Can I go number 5?
2: Yeah, sure, why not? Let's go!
12: Because I know this song a lot. So.
2: Alright, let's do it!
12: So this song was 데뷔 때 나온 노래였는데요. But it wasn't released. Officially.
2: Okay.
12: And now it came out.
2: Oh, interesting.
12: It's been like 2.5 years.
11: Yeah, 2.5 years.
2: Wait, dude, so let me ask you another question then. Mm-hmm. So you said this song was made when you guys just made your official debut back in 2023. So what took you so long to release this one?
12: We wanted to more, like, make it more better.
2: Maybe. Better,
12: yeah,
2: okay.
12: And we practiced a lot until like 2 years, and now it is released.
2: Okay. Ooh, well, wow. I don't know if I should be asking you this next question, but over the years, mm-hmm. what part of the song actually got better?
12: Maybe our emotions.
2: Okay.
12: Because the song title is like, Make It.
2: Oh.
12: Yeah. The lyrics goes, yeah, we're gonna make it.
2: Okay.
12: 너와 함께하는 매일
11: oh, 봄,
12: 여름, 가을, 겨울 너와 함께 물들어가 늘 같은 wow. 시간 속 너와 나
2: wow. All right, thank you so much. Now, who's gonna explain the next track? Let's go back to the first track. Like, who's gonna explain it?
7: 네, 네, 1번 트랙 청사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Okay.
7: 네, 청사진은 이제 그 보통 청사진을 저희가 도면을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도면을 청사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이제 가사 내용이 되게 어떠한 존재를 되게 그리워하는 항상 생각하고 싶다라는 가사가 많이 담겨 있는데 이제 저희 사랑하는 엔드들을 위주 엔드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많이 담았고요. 이제 엔드들
11: 사랑해.
2: Alright. 아니 방금 조금 약했어요. It was kind of lacking in terms of impact. So could you say that? 엔드들 사랑해 once again. Looking at the camera, please. 한번 카메라 보고. Let's go in 3, 2, 1, go.
7: 엔드들 사랑해.
2: 갑자기. Alright, thank you so much. The first track, the intro track, is called 청사진 translates to blueprint, but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is Pages of Us, and it's all about missing someone. But in this case, this song is more of a dedicated song for the fans, also known as The Ends. Now, let's move on to track number
12: 3.
2: Yes. Yes.
12: Me?
2: Yes, please.
4: Let's go, Wonjun.
11: 약간 모토는요, 여러분, 엔드 여러분, 우리 이번 체리파이 미니 2집에서 유일하게 약간
8: 기존에 밀고
11: 기존에 저희가 많이 했던 좀 밀고 갔던 컨셉을 담은 곡이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의 약간의 힙합 느낌, 그다음에 약간 멋있는 느낌 이런 게 조금이나마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2: Okay, well, thank you so much. And the third track is called Motto, and according to Wonjun, it's the only song from the album that shows their original mood, being hip and cool and every cool, other goodies in it. Now, on to the next track. 4번 트랙은 어떤 트랙일까요? Please tell us about number 4.
8: Let's go, Haas.
3: 네, 4번은 사실 노샤인 전 앨범, 전 미니 앨범에 노샤인이란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랑 좀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노샤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맞이하는 노래였다면 좀 Can't Stop Not Found는 영원히 함께하자, 영원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내용을 좀 담으면서 휘망차게 좀 해피엔딩을 그리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담은 곡입니다.
2: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 fourth track is called Can't Stop Equals Not Found, and storyline wise it follows the story of one of their previous songs called Notion, and it's all about being together eternally. Well, thank you so much. So I guess this one's also a fan dedicated song too, right?
0: 이것도 약간 팬송 같은 성격을 띈 거네요.
8: 네, 맞습니다.
2: Alright,
8: 그런 성격을 띈.
2: Al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참여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8: 네.
11: Yeah.
2: 자, 어디 어디에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I heard that you guys participated in many of their songs in terms of writing. So could you guys tell us what songs they are?
8: 일단 하승이 형이랑 저는 4번 트랙 Can't Stop Not Found 작사 작곡 다 들어갔고요.
13: Oh wow. Okay. So Junmin and Hasing they both participated in writing the 4 track Can't Stop and Can't Stop equals Not Found.
8: 유건이랑은 네. 이제 Make It 작사를 했었습니다.
13: Okay. And Junmin and Yugon participated as the lyricist for the song called Make It.
8: 아무래도 Can't Stop Not Found가 어쨌든 저희가 No Shine이랑 이제 이어지는 구성인데 사실 Can't Stop Not Found 자체도 저희가 다음을 위한 그 중간다리를 하고 있는 곡이라.
13: Okay, that begs a question, but let me do my job real quick. So he said, since Can't Stop Equals Not Found is sequel to our previous song, No Shine, one thing I can tell you guys for now is that there's going to be another song that follows the storyline of Can't Stop Equals Not Found. So what storyline would that be? I'm talking about your next song. 다음 노래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될까요?
8: 제가 이걸 지금 얘기했다가
13: 네. Guys, which is exactly why you should be following them on their channels and wait for the updates.
8: 또 엔드분들이 또 좋은 또 곡을 또 찾아 또 금방 저희가 또 찾아갈 거니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3: Okay, 계속. So he said, I promise everyone we're gonna come back with a quality song in the close futur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번 앨범 준비하시면서 좀 와 이런 거 너무 재밌었다 라던가 아니면 녹음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시는 거 좀 있으실까요? So during the recording process, was there any like memorable or interesting moments that happened to you guys? Jeha?
12: The last album was like super powerful,
13: right?
12: And now we're like super cuties,
13: right?
12: So it was kind of awkward for the first time, yeah, because like we were like breaking all those like choreographies,
13: right?
12: And, like, we were like on the stage right now, so yeah, looking at other people, like faces.
13: Okay, interesting.
12: It was funny.
13: I mean, speaking of the concept change, I definitely noticed that looking at your outfits too. 잠깐지 아웃핏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8: 맞아요, 맞아요.
13: 근데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it's not a matter of good or bad. Like what kind of concept do you guys prefer? 어떤 컨셉을 좀 더 약간 좀 선호하시나요?
3: 사실 멤버별로 다 각자 다른
8: 것
3: 같은데.
13: 오케이 오케이
3: 그만큼 저희의 이름이 또
13: 네
3: 사실 세계 많은 색을 담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다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13: Great answer. We all have different preferences, but since Weibo is all about showing being diverse, so I think every concept is suits us really well.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a song, and we're gonna come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This time, we have a live performance ready for all the listeners, including the ends.
12: Yes.
13: So first song we're gonna listen to is called First Love, Never Die, English version.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is song.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Let's go, Lee.
12: Let's go, Lee Jung.
6: Okay. First Love, Never Die is our new released songs.
13: Yep.
6: Yeah, and I wrote these songs. This song is actually not about first love. I believe everyone has I wish would like last forever. Yeah, when I wrote this song, I was thinking about that things like 잊지 못할 것들.
13: Something unforgettable.
6: Yeah, unforgettable. So, yeah. 약간 엔드분들께 느꼈던 감정을
13: 그러면 약간 엔드분들과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6: 네,
13: 마음일까요?
6: 그런 마음이에요.
13: Alright. Well, thank you.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song?
6: The lyrics like 영원이란 걸 믿지 않지만 이런 가사가 있는데
13: Even though I don't believe in something called like forever or eternity.
6: Yeah, but even I don't believe forever, but I wish believe
12: I wish
13: we could be together.
6: Yeah.
13: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Well done. With that,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the song right away, and we're going to come back. We have First Love Never Die, English version by Weibo.
12: Let's go.
6: Let's go.

0: First Love Never Die English version by We hope y'all enjoyed. Anyway, that was a wonderful song, especially that catchy chorus line that goes, First Love Never Dies. Ooh. 아니, 이렇게 catchy한 라인을 갖다가 짜내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So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create such an addictive line?
1: 오래 걸렸습니다.
2: Long time.
1: 사실,
2: yes, no wonder.
3: 예, 네, 약간... Yeah.
1: 훅을 짠다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좀 있었고
2: 그쵸.
1: 그래서 처음엔 저도 약간 원래 이 노래의 벌스 파트가 훅이었는데 네. 뭔가 계속 아,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올 것 같은데 해서 더 짜봤어요 그냥 네. 근데 프리코러스를 짜려고 짰는데 네. First love ever die 여기가 너무 뭔가 좋아서
2: 그니까요
1: 아 그냥 이걸 아싸리 means like
4: 아싸리?
3: 아싸리
1: 레더?
3: 차라리?
1: 레더?
3: 차라리?
1: 그냥 해버리자 이거를, 이거를 코러스에 넣자
2: 오.
1: 해서 해봤는데 원준이한테 그때 많이 들려줬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때? 하니까 형 너무 좋은데요?
2: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럼 지금 파이널 본에 있는 벌스가 원래는 코러스 라인이었다
1: 네 맞습니다
0: 와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so he said I was really pressured about writing the chorus line and I was doing the work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he shared a fun fact about the song is that the verse part that you guys just heard was actually the first draft of chorus part that he worked on but eventually while he was working on this pre-chorus part he was stuck with this line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First love never dies 거기만
1: First love never dies
0: Yes, he got hooked to it and he decided to keep it for the chorus part That's what happened Wel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2: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휘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왔는데요
3: Let's go
2: 저 이제 yes or no time이에요, 여러분
1: Yes or no
2: Yes man yes, no man no 기억하시죠?
3: Yep.
0: 자, First question, is there something you're really into these days? 요즘 내가 푹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Yes or no? In 3, 2, 1, let's go.
5: Yes.
4: Yes. Yes.
2: All right, this first one I'm going to ask, Yugon.
6: 네.
4: Yugon.
6: 저는 요즘 이제 일본 드라마에 좀 빠졌는데요. 원래 평소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 위주로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 드라마를 보고 좀 일본 드라마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최근에 다른 일본 드라마들 막 많이 챙겨보고 그러면서 또 일본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6: 네.
2: 그 말씀하신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0: Alright, he said, Yugo said, okay. I was originally into Korean TV shows mostly, but here's the thing, I started getting into like Japanese TV shows and I started digging a lot of different shows and I've been studying Japanese alongside.
2: 자, 그렇다면 일본어 어떻게 배우셨나요? So 배운 거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0: Could you show us something that you learned from those TV shows, like countless TV shows you watched?
6: 우선 정확히 3주 전부터 빠진 거라서
0: 오케이
6: okay. 네.
1: 스쿠시 미세테 쿠다사이
6: 하이 고니치와 비브노 래퍼 유건데스 하지메마시테
1: 하지메마시테
6: 보쿠와
1: 하이
6: 보쿠와 아이돌 데스
0: Alright, so he said, hello everyone, my name is Yugon, I'm the rapper of Huibu, good to see you guys And what was the last thing he said? I'm an idol, he said, right?
6: Yeah,
0: yes,
6: yeah,
0: that was the last one. Well, thank you so much. And now, on to Junmin.
7: Yeah.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2: 요즘에 뭐에 푹 빠지셨어요?
7: 요즘, 그냥 사실 이게 옛날부터 그랬는데 저는 하승용이랑 그냥 뭔가 생각하는 걸 즐겨요, 그냥.
2: 생각을
4: 즐기는 거. 그거 즐기는 거.
1: 그 즐기는 거였구나.
7: 어쩐지 그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0: Along with the member Haseung, I'm really into thinking.
4: Thinking.
0: So, divine thinking.
7: 네.
0: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0: Welcome back. That was Cherry Pie by Weeb. Hope you guys enjoyed. Now,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1: 네.
0: 자, 이제 Q&A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Oh,
0: the
2: wow.
0: next part is a Q&A session, which means we have tons of questions to go through.
3: Yeah.
0: The first question comes from Mana. 자, 첫 번째 질문은 Mana님의 질문인데요. 이거 제가 읽으면 특별하지 않죠. 읽어보실 분, who would like to read the question? Alright, oh, Jimbo put up his hand first. Let's go.
1: Let's go.
4: 마나님의 질문입니다. 이번 팬콘 투어 어디가 가장 기대돼요? 멤버별로 각자 가서 하고 싶은 것은?
0: Okay, so among all the cities that you guys are going to be hitting during the upcoming Asia tour, which city are you looking forward to the most? 자, 그럼 한 분씩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let's start with Yugon.
5: 저는 이번 앨범에 이제 모토라는 곡의 무대를 이제 엔드들에게 보여줄 때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0: 네.
6: 어느 나라가 제일 기대돼?
0: 가장 기대가 됩니까?
5: 나라요. 저는 그래도 한국이 제일 기대가 많이 되고요.
0: Okay. So he's looking forward to the Korea concert the most. And why? 왜일까요?
5: 가장 먼저 이제 한국에서 팬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Oh, because it marks the beginning of our upcoming well tour.
3: Yeah.
0: Well, thank you. What can we expect from the show then? 그렇다면 그 쇼에서 유건 씨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What can we expect from you personally?
5: 아무래도 이제 이번 팬콘서트 때는 이제 저희의 이번 앨범 곡들을 하는데 이번 앨범에 저희가 좀 저의 싱잉 랩이 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 많이 못 보여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lright, look forward to my singing rap parts during the tour. Alright, with that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Let's go to Mr. Junmin.
1: Oh.
6: Junmin.
0: Which city are you looking forward to the most and why?
1: 사실 저는 다 기대 됩니다.
0: Every city?
7: 저도요.
0: 저도요.
8: Me too.
0: Yeah. Alright.
8: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7: 저는 엔드가 있는 곳이요.
0: Wherever the ends ar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5: 전 세계예요.
0: Well said. Now, on to the next question. 자, 이제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This one comes from Kenneth. It goes, Hello, Radianes, and welcome back, Weebu. Cherry Pie is a great song and has been on repeat ever since they came out. My question, which member has the best fashion taste and why? Thank you. And I love you, my favorite Weebu.
3: Wow.
0: 자, 휘브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들어온 거는 케네스라는 분입니다. 체리파이를 계속 리피트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이분의 질문은 어느 멤버가 가장 괜찮은 패션 취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4: 저는 이거는 재하가 대답을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 유건이랑.
0: Because he has the most objective perspective.
5: 잠깐만요.
9: Because 혹시 we're the worst dressers in the team.
0: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guys look amazing, though.
9: This is Elf. No, our own clothes. They're.
0: Do you mind sharing one of your behind-the-scenes selfies?

0: 와, 자, 열심히 달려온 휘브 멤버들 서로 수고했다고 옆자리 멤버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1: Why don't you guys compliment each other for doing such a wonderful job in your career?
0: 진짜 그거
2: 저희 축하해요.
0: Patting on each other's shoulders. That's it. Okay, that's Weep style.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wrap up tonight's show.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1년 말고 좀 짧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Alright,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in the close future. And with that, I'm gonna let Junmin, the leader, to make a final speech for all. 자 이제 준민님 대표로 마무리 스피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이제 저희가 미니 2집 내고 1집 2집 발매하고 또 팬콘 콘서트에 또 큰 페스티벌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0: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so.
3: 저희가 또 더 재밌는 거 가지고 한 번 더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로 티 안 내지만. Alright, so he said, after making our comeback, after releasing two albums, going through concerts and fan meet and greet events, now that we came back with our second mini album, thank you so much for greeting us back in the studio. We've had such a lot of fun here,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with more fun material in the future.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we're gonna call it a day. The last track for today is track number one of their second mini called 청사진 Pages of Us by Huibu.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Hall, and I'm gonna let them say the final goodbye to you guys. Let's go.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그럼 지금까지
5: Huibu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Bye bye.
6: Bye bye.

옙사 법주 하멍 제일 뻔전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 금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어영 영업센 고라주난 고갤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저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글건디 나도 손은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액이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 옹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용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0: AOPK, PD님, 감팜.
1: 지금 Wonders of Jeju를 듣고 계십니다.
2: And of course, you are listening to...
3: You're listening.

0: 아리랑
1: 아리랑
2: 아리랑
3: 라디오
4: 1 2 3 4
2: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he's back in the studio. We have the fabulous, the very talented Kim Si-hyu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김시훈입니다.
2: 시훈씨, 우리가 벌써 올해 초에 보고 벌써 날씨가 이렇게 더워졌어요.
5: 그러니까요. 거의 반년 만에 제가 찾아왔네요.
2: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시훈씨가 하는 머리 스타일들 중에 다 잘 어울리지만 오, 이번 머리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려요.
5: 아, 그런가요?
2: 네.
5: 감사합니다.
2: 룩이 지금까지도 다 잘 어울렸는데 유독 오늘 좀 룩 자체가
5: 아, 그런가요? 네. 아, 약간 휴가 룩
2: 약간. 아, 그런 거를
5: 네.
2: 좀
5: 약간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Okay. So he looks good anytime. And even last time he was here, he looked great. But I don't know, just like personally, his look today is vibing. I love his hair. He looks spectacular. And he said, yeah, he wanted to kind of go with like the on vacation type of vibes. So we are back with another Twinkle My Star with him in the studio. He recently just made a comeback. But we are going to be kind of going down the same thing we did before. 자, 뭐 전에 오셔서 해보셨으니까 이제 대충 아셨죠? 우리 키워드 타크 들어가기 전에 10초 또 이제 해줘야죠.
5: 자기소개요. 알겠습니다.
2: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소개로 하지 마시고
5: 네.
2: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매력 있거나 그러니까 약간 우리 팬분들도 잘 모를 수 있는 나의 매력을 말씀해 주시거나 뭐 오늘의 TMI도 괜찮고
5: 네네네.
2: 아니면 이번에 디지스테이스를 한 번도 이 방식대로 소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좀 방식을 바꿔서 좀 한다든지 그런 숙제를 드릴게요.
5: 홈워크군요.
2: 홈워크예요. 근데 홈워크까지 가져갈 수는 없고
5: 네.
2: 지금 당장이 줘야 돼요. So yeah, he's gonna try to introduce either the song differently since he hasn't before or give us a charm he's never told us before or the GM of the day. 10초 있어요.
5: 네.
2: 10초밖에 없어요. 10초예요. You ready?
5: 네, I'm ready.
2: Okay. Timer cue.
5: 안녕하세요. 디지 스테이트로 컴백한 알고 보면 섹시한 김시훈입니다. 여러분, 제 전이는 좀 상큼한 청량 삼치는 거였다면은 아, 전이 얘기밖에 못 했네. 아, 이런.
2: 아니요, 섹시 얘기까지 나왔어요. Okay, so he was able to bring, he was like, oh man, I didn't get a chance to actually talk about the song. No, he was able to do so. He did say that he was giving us a little bit more of a sexier concept this time around. 자, 키워드 토크로 바로 들어갈게요. So we got Dizzy State, which is the recent comeback track, 멈출 수 없어, can't stop, 그리고 업데이트 세 가지 있는데요.
5: 네.
2: 아시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뭐부터 할래요?
5: 일단 뭐 Dizzy State가 이번 컴백 디지털 싱글 타이틀 제목이니까 디지스테이트부터 해볼까요?
2: 아, 자, 그러면 디지스테이트로 들어가면서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5: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일단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2: 왜요?
5: 오랜만에 춤을 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좀 걱정?
2: 오케이, 걱정보다 네네. 걱정보다 앞섰다.
5: 네네.
2: Okay, so he was worried. He loved the song, but he was worried. And this is why he was worried.
5: Yeah.
2: It was because as soon as he heard the song, he's like, oh, I'm going to have to dance. And so he was worried because it's been a minute since he danced. And so that wa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when he heard the song. 자, 사실 이제 이거는 회사마다도 다르기는 하지만 아티스트분들마다도 이제 컴백을 준비를 할 때 회사 내부에서 또는 아티스트분들이랑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한 네다섯 곡을
5: 네네네.
2: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피크를 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진짜 딱 한 곡이 어쩌다가 그냥 A&R을 한번 스쳐갔거나 뭘 했을 때 완전히 지루 이거다 자 우리 비상 우리 빨리 준비하자 이거다 자 우리 이거 하자 할 때가 있거든요.
5: 네.
2: 이 디지스테이스 사실 이거 그냥 듣자마자 완전 예측일 것 같긴 했었는데 다른 곡들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5: 이번 곡은 이걸로 가보자 해서 조금 수정을 하고
2: okay.
5: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군요.
2: Okay.
5: 네네.
2: So yeah, I was saying that for it depends on the song, but also depends on, you know, it just differs no matter what happens. But sometimes there's going to be a song that comes across a company or, you know, an artist, and they're like, everybody, it's like all hands on deck, everybody, we need you to do this song like right now. We're releasing this. And then there's times where like there's about 5-6 songs. They're like, hey, we want to do a comeback. Let's kind of choose between these. And Dizzy State apparently was one of those tracks that was just like, okay, everybody, all hands on deck, let's do this. 아무래도 이제 걱정보다 앞섰고 이제 이번에 음방을 보니까 춤도 좋게 됐는데
5: hard 합니다.
2: 아, 네요. 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도 좀 남다르실까? 왜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장르가 완전 달라서.
5: 아, 그죠.
2: 사실 이거는 녹음하는 과정부터가 아무래도 꼭 창법까지는 아닌데 이 호흡을 가져가는 거라든지 네네네. 좀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좀 호흡이 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녹음하는 과정에서 좀 스스로가 준비를 하거나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5: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조금 더 이제 목소리를 굵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땜빵 있게, 약간 땜빙 있게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래를 녹음을 한번 하고 완전 다시 재녹음을 했어요. 그냥 전체를.
2: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했을 때도 디렉팅 다 보고 했을 텐데 네네. 다 해보고 아 이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자에 판단이 나왔군요.
5: 처음에 조금 얇게 원래 You're in a D 이렇게 나왔으면 처음 약간 그냥 얇게 You're in a 조금 얇은 소리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녹음했을 때 아 이거는 이 비트랑 이런 거에 비해 목소리가 너무 얇다 약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전체 재녹음 그냥 아예 완전 수정 녹음을 다 했습니다.
2: 와, 첫 걸음부터 쉽지가 않았군요. 오케이, so recording process was already kind of off to a hard start. So he did the recording. And he gave us a few examples, but the way that they first recorded the track, it had it as his song. His voice was a little bit on the thin side. He had a little bit more falsetto when he was recording it, which of course was not a bad thing. It's just that when they finished recording, everybody kind of listened back to them like, we want it a little bit different. Like, it doesn't really mesh with the beat and everything. And so they ended up, instead of just editing and, like, going back and editing certain parts, he had to do the whole song over again. So that was a whole re-record, which is normally not the case. And this is definitely not the easiest thing to do. Obviously, there was choreography. So what was some of the parts there? 자, 이제 걱정했던 안무도 이제 다시 접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노래 자체도 쉬운 곡은 아니에요. 꽤 높은 곡이기도 하고
5: 높아요.
2: 호응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스스로 좀 약간 좀 업을 시켜서 맞아요, 좀 텐션을 맞아요. 좀 올려야 되는 곡이기도 하고 근데 안무도 안무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좀 쉬는 파트 없이 뭐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퍼부으셨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5: 또 이번 안무를 그 최영준 선생님께서 네. 짜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솔로로 이제 풀곡을 추는 건 저도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2: 그 체력도 좀 많이 올리고
5: 그래서 이 안무도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빡세게 나와야 되는 안무다 보니까 네.
2: 네, 음방도 열심히 봤는데 네네. 전체적인 그림이 정말 너무 예쁜

0: 이번 컴백인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안무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아니, 다행히. 근데
0: 전체적으로 이미지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너무 찰떡.
1: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0: Okay. So, Choi Young-jun was the one that was able to do the choreography. So I was like, yeah, the song is pretty hard. He's like, yeah, it's hard. It's really high. And he was saying that on top of that, the choreographer Young-jun was just, he showed all the love that he could into the choreography as well. So the choreography is also equally hard. So yeah, he said that he definitely had to do a lot in preparation for it. But I was like, yeah, but I was watching the music shows and everything, and just everything is definitely falling into place. Now, I have a feeling that the response has been pretty big from the fans as well. So I want to see what the fans are saying. 사실 이번 컴백으로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1: 네,
0: 이
1: 네.
0: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컴백을 하면서 청취자 질문이기도 한데 이번 컴백 중에 제일 듣기 좋았던 말. 우리 팬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면서 좀 가장 듣기 좋았던 말.
1: 일단 제가 7월 달에 컴백을 했으니까 이제 8월이죠. 7월 달 뭐 이렇게 하면서 덕분에 7월이 너무 행복했다.
0: 아하.
1: 네,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듣기 좋았고. 네.
0: 오케이.
1: 또 약간 그 오랜만에 제 팬분들이 저를 이렇게 춤추고 랩하고 다 하는 무대를 되게 오랜만에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컴백했다. 내가 알던 김시훈이다. 아. 이게 약간 이런 말 들을 때 아 진짜 팬분들이 나에게 기다려줬던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조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0: Okay, okay, 네. okay. So a lot of the fans, since we're already what mid August now, he said that he made his first comeback in July, and so thanks to that, a lot of the fans have been saying like, oh, my month like July or August was the happiest because he had made his comeback. But also a lot of the fans are like, oh, he's back. Like the artist that I know, the Shun that I know, is back because he's been able to dance, rap, and also sing all on a track. So he's really excited that he's been able to show that. 이번에 이제 좀 팬분들이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1: 네네.
0: 저도 그 반응들을 보고 그 질문을 꼭 이제 넣고 싶었고 이제 청취자분이 마침 또 여쭤보셔서 아. 이렇게 했던 질문이긴 한데
1: 네네.
0: 많이 기다렸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시우 씨를 보기 위해서 네.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은지 알겠죠? 우리 앞으로도 이제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을까요?
1: 아,
0: 우리 다음 컴백이랑 다운다운 컴백도 이제 약간 이쪽으로 좀 계속 좀 가는 건가요? 아니면
1: 아, 제가 이제 이번에 음방을 돌면서 회사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희 이제 퐁당퐁당으로 저기 노래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 춤추고 춤췄으니까 다음에는 노래하고 이렇게
0: 아,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안 되겠다. 우리 팬분들 이 시우 씨의 SNS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제발 좀 댓글로 좀 많이 남기시다.
1: 아 근데 아마 춤을 출 것 같은 느낌 해요.
0: Okay. Yeah. Okay. Okay. So I was warming up my finale question for Dizzy State because I've been seeing a lot of the feedback that the fans have been giving. And so I'm glad that this listener asked about the comeback and what compliments he loves. And so I was asking, since the fans have been loving his recent performances, are we going to be seeing more of this? And he was like, he actually told the company after the recent comeback that he would like to kind of go back and forth. He would like to do some softer songs, and then he would like to go to dance. And I was like, no, fans, we cannot do this. Go and please terrorize his social media account so we can see more dance music. But he's like, no, I think that for the next couple of comebacks, we might actually be doing some more dance tracks in the future. So we're just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with that. 우리 다음 키워드 뭘로 할까요? 멈출 수 없어, can't stop, update.
1: 다음은 한번 선택 해주세요.
0: 아, 아니에요. 나 말고 본인이 해주시면 돼요.
1: 그럼 멈출 수 없어로 갈까요?
0: Okay, 네. So can't stop. He was like, you can choose. Like, no, I'm not choosing. This is yours to choose. So can't stop is what we're going to jump into. 혹시 성격, 이거는 사람들 성격의 차이긴 하지만 시훈 씨는 뭔가를 시작할 때 멈추지 못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게 취미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아니면 뭐 만화를 볼 때던, 아니면 뭐 먹을 때던, 뭐 상관없이 이거만큼은 막상 시작하면 와 진짜 멈출 수가 없는.
1: 아무래도 자기 전에 보는 쇼츠 뭐 이런 거, 릴스 이런 거 정말 멈출 수 없어요.
0: 인정. 네. 최대 늦게까지 있어 본 적 있어요? 기억나는 시간대가 있어요?
1: 아침 해 뜨고올 때까지 그게 잠잘 타이밍을 놓치면은 못 잠들겠더라고요. 도파민이 했을 때까지.
0: 근데 네. 그 정도로 오래 보면 알고리즘도 많이 바뀔 텐데.
1: 그냥 저 옛날에 봤던 걸 계속 봐요. 옛날 예능.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he he's like shorts and reels before he goes to bed. And I was like, what's the longest you've watched reels and shorts? He's like, all night? Because he's like, he stayed up a few times when the sun came up. He's like, uh-oh, I did something bad. And he, I was like, what do you tend to watch? Because if you're on your phone that long, sometimes the algorithm changes. Like, no, I tend to watch just like older variety shows and stuff like that. 옛날 예능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옛날 예능이 요즘 사실 좀 조금씩 조금씩 부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코너들이 유튜브로 빠지고 있거나 이렇게 그렇죠. 할 때가 많거든요. 에이. 이 예능이 부활한다면 꼭 나가고 싶은 거 있어요?
1: 아, 저는 사실 뭐 지금 하고 있는 런닝맨이라든지 부활한다면은 사실 무한도전이죠.
0: 가요제?
1: 아니면 아, 너무 좋죠. 가요제면은 진짜.
0: 가요제 아니면 그냥 무한도전.
1: 아 그냥 뭐든 다.
0: 뭐든.
1: 예. 네, 그냥 뭐 오디오 감독이든 뭐 카메라 감독이든 상관없어. 카메라 상관없어. 그냥 가서 그냥
0: 거기 그냥 현장에 있고 싶다.
1: 뒤에 까메오든 상관없어서.
0: 물 전달 상관없이 나 그냥 여기 거기만 있고 싶다. 오케이. Okay. So Running Man is a show that he would love to be on. 우리 Running Man 제작진 분들 우리 시우 씨 좀 한번 나오게 주세요.
1: That also
0: he said that Infinite Challenge and I was like what the Song Festival is like. Oh God, yeah. If I could ever be on the Song Festival, that would be great. He's like, no, I can just be there. Like if they're doing a taping, I just want to be there. Like I can be a part of. Like I can be a helper for the sound crew. I can be a helper for. I don't care. I can just stand on set. I just want to be there when they do a taping. That would be something he would love to do. Is there a genre when it comes to dramas or movies that you cannot stop? 만약에 보기 시작한다면 드라마나 영화 중에 장르 중에 좀 이거는 멈추기 힘들어하는.
1: 저는 영화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0: 오케이 영화.
1: 그 이유가.
0: 오케이.
1: 드라마는 그 기다리는 걸 못 하겠어요.
0: 그러니까 완결돼 있지 않으면 못 본다.
1: 그리고 완결돼 있어도 막 옛날 같은 경우 막 16부작 이러니까 막 16시간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저는 딱 2시간 안에 깔끔하게 끝나는.
0: 오.
1: 네. 멈출 수 없는 건 드라마죠.
0: 오.
1: 그래서 영화를 좀 더 선호하는.
0: 네. Okay. So he has a problem with dramas. He needs to binge watch them and because like dramas are so long, it's like more hours and he has to be sitting down and watching them. So he does tend to lean into movies just for the fact that he only has to lock in for a couple of hours because he has to watch the end. Like he has to know what happens to the ending. When it comes to that, then that means I need to know the genre. 그럼 장르는요? 누아르, 액션, 공포, 로맨스.
1: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장르가 좋아서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그냥 코미디 이런 게 좀 좋아합니다.
0: Okay, so he likes the background music type of movies and dramas and stuff like that. So rom-coms or just comedies in general is something that he'll probably go to if he chooses. There's a food that even if you're on a diet, you cannot stop. 자, 음식 중에 다이어트여도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1: 아,
0: 진짜 음방 있어도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을 못. 뭐 내일 붓기 이거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1: 사실 저는 음식에 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없는데 음식이라기보다는 근데 한번 이제 뭔가 먹으면은. 계속 들어가는 뭐 라면 먹고 모자라면 뭐 빵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0: 흐름을 타야 되는군요.
1: 흡입을 하는 거지 딱히 막 무슨 음식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0: Okay. 에. So he definitely doesn't have like one specific food that he completely obsesses over where he like has to eat until he stops. It's more of like when he eats. He's not a big foodie, but when he eats, he can eat a lot. So let's say he'll have 라면 and then it's like not enough. Then he'll reach for bread. So it's like an eating time frame. Once that time frame has opened, like the floodgates open and he needs to fill to the max.
1: 입이 터졌다고 하죠.
0: 그렇죠. 입이 터졌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비시즌일 때 한번 진짜 그냥 마음 놓고 최대 먹을 수 있는 양.
1: 아, 그냥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0: 사실. 아, 오히려.
1: 네, 저는 뭐 피자도 한 네 조각이면 배부르고.
0: 네?
1: 뭐 치킨도 한 반 마리? 그러니까 저희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Okay. So only 4 pieces of pizza, and I'm guessing these are a little bit on the smaller side, and like a half a chicken. That he doesn't really eat that much compared to other people. So he feels that, yeah, even if he does like eat, it doesn't necessarily become to like, oh, like a lot of it. Okay. Is there a habit that you keep no matter what? 루틴이라고 하죠. 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활동을 하고 뭐 쉬는 날이어도 난 이거만큼은 꼭 지키는 나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1: 뭔가 스케줄 전날에 노래 부르는 그런 스케줄이 있으면은 술 꼭 안 마시고.
0: 오케이.
1: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이런 것들.
0: 네. 오케이.
1: 예, 딱히 막 근데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0: Okay.
1: 예.
0: So no alcohol before performances, that's a must. And always showering in the morning. That's kind of like his routine that he has to have. 청취자 질문인데요.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1: YouTube.
0: Okay, so he says he uses YouTube the most. If given unlimited a time of hours, how long do you think you would stay on your phone? 이것도 청취자 질문인데요. 이 청취자분은 제가 봤을 때 시윤 씨를 알아요. 왜냐면 유튜브 한번 보시면 만약에 제한 없으면 네. 몇 시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이거 정말 저 쉬는 날에 집에 안 나가면은 일어나서 그냥
0: 계속
1: 봐요. 자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0: all day.
1: Yeah.
0: Okay, so I think that this listener knew that Shion was going to say YouTube because they asked if you could watch YouTube with no limitations, how long would you watch it? He's like, oh, if I'm like at home, like on a day off, he'll wake up and have YouTube on and then he'll watch it all day until he goes to bed.
1: 근데 이게 진짜 뭐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뭐 그런 거 빼고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을 수가 있어서.
0: 사실 요즘은 너무 다양하기도 하니까 구독할 수 있는 채널도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1: 맞아요.
0: 사실은 옛날에 그냥 TV 틀어놓는 거랑 거의 똑같지 않나? 왜냐면 뉴스 보다가
1: 맞아요.
0: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뉴스 갑자기 뉴스 뭐 있네? 그럼 한 30분 밥 먹을 때 틀어놓고 그러다가 나 이제 좀 집중하고 싶어. 그러면 옛날 뭐 무한도전이나 이런 거 하나 틀어놓고.
1: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은 뭐 유튜브 시장이 요즘 너무 막 이게 넘쳐난다. 전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거야. 약간
0: 그렇죠.
1: 진짜 인피니트예요. 완전.
0: 그렇죠.
1: 볼 게 너무 많아.
0: 왜냐면 방송국도 있고. 예. 좀 약간 좀 날 것인
1: 개인 유튜브도
0: 있고.
1: 그래서
0: 그리고 DIY도 많고.
1: 너무 좋습니다. 왜 저는 이게 지금 넘쳐난다고 하니 더 넘쳐나도 될 것 같은데 저는.
0: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 좋다.
1: 네.
0: Okay, so yeah, he definitely says that. Well, but I was like, I understand why he would use that. Because think about it. Back in the day, we would have cable or, you know, we would have certain channels to focus on certain things. But YouTube's already doing that. You've got everything from actual broadcasts like Arirang. And then we also have like just, you know, your influencers and your YouTubers and stuff like that. And so there's so much and so much diversity. As a consumer, he's loving it. He's totally loving it. Okay, we need to go to update.
1: Yes.
0: We need to see, what do you feel personally has been your biggest update since the last time I saw you? 우리 6월 달에 봤잖아요.
1: 네네.
0: 이제 계절이 3번 바뀌었네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아직 겨울이었고
1: 네.
0: 봄이 왔고 이제 여름이 끝자락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1: 네네네, 그죠.
0: 제일 많이 업데이트된 게 뭐가 있을까요?
1: 아, 업데이트.
0: 몇 개월 사이?
1: 일단은 제가 살을 좀 많이 뺐고요.
0: 아.
1: 네, 살을 거의 한 5kg, 4-5kg 정도
0: 오케이.
1: 뺐고 그리고 중간에 좀 일들이 많았어요. 머리를 너무 귀찮아가지고 정말 완전 쇼컷 거의 요 정도까지
0: 이게 길어진 거예요?
1: 네, 지금 길어진 거고.
0: 어머.
1: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안 좋아하셨죠. 정말 그 한 번 더 자르면은 난 널 안 좋아하겠다 선언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자르면 안 되겠다 좀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뮤지컬도 들어갔다가 근데 뮤지컬은 좀 아쉽게도 조기 종료가 조금 돼가지고 네. 좀 일들 뭐 이런 근황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0: Okay, so the upgrade that he's had was he lost a few pounds, about 4 to 5 kilos, and then on top of that, he cut his hair like really short, and his fans hated it.
1: Really, really hated.
0: They really hated it. Like they were to the point where, "Oppa, if you cut your hair again, I'm never gonna be your fan again." So he's in the process of actually growing his hair out at the moment. So this is the result of him hair, his hair growing out. He was also in a musical which he loved, but due to uncontrollable circumstances, the musical was had to close early. So that was something that was like, you know, something he wasn't looking forward to, but it just like kind of happened. So there's been a lot of upgrades since then. Oh, and the musical 얘기를 안 그래도 이번 슬쩍 하고 싶긴 했었는데 한번 해보셨으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클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이제 앞으로도 뮤지컬적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1: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0: Okay.
1: 왜냐면 시작하기 전에 너무 두려움,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는데 시작해 보니까 뭐 힘들기도 힘들지만 사실 전 재밌었던 기억이 너무 커가지고.
0: Okay.
1: 또 기회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하고 싶어요.
0: Okay.
1: 사실 뭐 노래적으로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됐고 연기적으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0: 우리 관계자분들. Okay. So I was going to ask him because he's already had his taste, even though it had to close down early. He had his taste of the musical stage, and I have a feeling that he would probably want to do more. And he said, yeah, he would love to. Yeah, it was challenging, but it helped him so much when it came to his voice, when it came to his acting. It was just such a really big positive take for him. And so because of that, he would love to do more musicals again. So all of you musical productions out there, if you need Shion to be in your cast coming up, he would probably love to audition. Is there a nickname that comes up even though you never really have promoted it? 혹시 어딜 가나 이거를 몰라도 꼭 이 별명이 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1: 제 별명이요?
0: 그러니까 본인 별명 중에 이게 원래는 별명이 이렇게 약간 한 특수의 친구들이나 네. 이렇게 좀 이 뭐 팬분들만 딱 이렇게 내 별명이 있다면 이상하게 어딜 가나 처음 보는 사람도 왠지 모르게 약간 이 별명을 나를 부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1: 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0: 네. 오케이.
1: 별명이 딱히 제 별명이 없어가지고.
0: Okay, okay. So he's just like me. He does not have a nickname. I was like, is there a nickname that just so happens to follow you no matter what friend group or place you go? He's like, not really. He doesn't really have any particular nicknames. 불리고 싶은 별명 있어요?
1: 그냥 저는 뭐 훈이, 슈니 뭐 요 정도.
0: Okay. So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his name.
1: Yeah.
0: Nothing overly complicated.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ould like to do before the year's up? 이거 청취자 질문인데요. 올해 꼭 가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도전.
1: 뭐가 있을까? 일단은 좀 무대를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많았으면 좋겠다.
0: Okay. 네. So he would like to have a lot more chances to be on stage if he can. So with the on stage mindset, w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listen to him sing live. Dizzy State로도 라이브를 들을 시간이 벌써 왔네요. 곡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곡 소개.
0: 멋지게.
1: 이번 제 디지털 싱글 Dizzy State는 아이가 사실 이게 아 제가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 게 뭔가 노래 딱 그 가이드를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영어 가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사에 참여를 못 했거든요. 아 뭔가 안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네. 곡 소개가 디지 스테이트 여름에 듣기 아주 신나고 좋은 곡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댄스로 컴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라이브를 하셔야 되는데 하고 이제 물 마실 수 있는 시간 네. 드릴게요. So Dizzy State, he has a behind to this. So he really, after listening to the demo, he was like, I really want this to have a lot more English lyrics in it. That's why he was not a part of the lyric production, which was a little sad on his part. But it is a really refreshing track for us to enjoy, even as the end of summer is coming. So we do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this live. 준비됐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music, go! Cool.

0: 거를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처음 안딱 순간에
1: 예.
0: 제일 먼저 이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싶어요?
1: 아, 제가 지금 머릿속에 뜨뜻 생각이 든게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방송에서 말하면 좀안될것 같아요. 아,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또 서바이벌을 많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러 피디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가서,
0: 솔직하게 나와도 되냐?
1: 예. 뭐, 왜 그랬냐?
0: 왜
1: 뭐 이런
0: 그랬냐?
1: 것들
0: 왜나
1: 있잖아요.
0: 안 골랐냐?
1: 네. 어떻게 하면 더잘될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
0: Okay, so he was on a lot of survival shows, and he feels that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he probably shouldn't be able to say on the show. But the other one that he could think of is that he would like to go to some of the producers that he worked with, and like, you know, why was I not chosen? What would be some ways that I could be chosen? Like, what were some of the ways that I could have been chosen in that particular time? And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ask if he could. There was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I wanted to ask earlier, and we wasn't sure we were going to have some time with it, but we have a question of is there something that you learned while you were getting ready for this recent comeback? 청취자 질문이 몇개 아까 제가 시간을 할수 있을지 못할지를 몰라서 지금 이제 여쭤볼 건데요.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춤도 춰야 되고 막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1: 생각보다 그 조금 장르에 대한 제가 솔로로서 나가야 될그 방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0: 좀 약간 틀이랑
1: 네.
0: 좀 약간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약간
1: 네.
0: 이런 게좀 생겼군요.
1: 약간 이런 디지스테이트처럼 좀 펑키하고 좀 밝고 근데 힙하면서도 약간 대놓고 힙합은 아니고 완전 힙합도 아니고 완전 섹시한 것도 아닌 여기에 딱 이렇게 밝게 뭔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좋아하시겠구나. 그리고 내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Okay, so one of the listener questions that came in earlier that I just had to ask, and I wasn't sure if we were going to have time to do it, is did you find out something about yourself during this comeback process? And he says that he kind of feels that as a solo musician, what kind of genre he could do to get where he feels that all of his charms are being showed, but also the fans like as well. And he's noticed that the recent genre of like Dizzy State, with it being like not a particularly like hip hop track, but having a little bit of a hip side to it. Having a little bit of a funky side, having it a little bit brighter, a little bit more reflection, but not too sexy, kind of somewhere in between, seems to be something where like just the right spot for him, where he feels the fans have been enjoying it, but also he can show his charms off as well. So he's really enjoyed the state that that went down as well. When we as the year is winding down,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ould love to do with the fans? 오늘 청취자분들, 우리 팬분들이 질문 좀 많은데요. 올해 가기 전에 팬분들이랑 뭔가를 할수 있다면 뭘 제일 하고 싶으신지. 팬 미팅, 콘서트, 어디 여행 가는 거.
1: 뭐 팬미팅 콘서트 이런 것 이제 아시아 투어가 또 지금 8월부터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는 볼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팬분들이랑 밥을 한번 다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리를 뭐 직접 해주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뭐 밥을 대접을 해드리든 이런
0: 뭐
1: 식으로.
0: 만들어 줄 거예요?
1: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오명을 산 게, 제가 김치볶음밥을 달게 만든다. 한번 이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데뷔 전 컨텐츠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전혀. 근데 아직도 제가 그 요리를 못한다는 오명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치볶음밥이 가장 좀 편하고, 예, 제그 실력을
0: 발휘할 수
1: 시선에서
0: 있다.
1: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0: 달지 않다.
1: 않을까.
0: 맛있다.
1: 매콤하게 하거든요. 예. 파기름 잘 돼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요리가 무지했을 때요. 요리에 대해서.
0: 아, 그리고 원래는 김치볶음밥 할때 김치의 신맛에 따라서 설탕을 조금 첨가하라고 돼 있기도 해요.
1: 근데 제가 그때 설탕을 좀 많이 넣긴 해서.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we have the fabulous Kim Shun in the studio for today for our Twinkle My Star. And we have for part three, our relay drama. Relay drama를 해주시면 돼요.
3: 네.
2: 우리 연기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오늘.
3: 네네네.
2: So he's been showing us his acting skills. So what we're going to do is you're going to take this randomly and you're just going to have to continue to act. 이거 이제 랜덤으로 뽑아서
3: 네.
2: 여기 써 있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3: 아, 알겠습니다.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그런 비슷한 포맷이네요.
2: Oh, so he's our... 아, 역시 유튜브를 많이 봐서. 아, 무섭다.
3: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데 저 핸드폰을 많이 보긴 하는데 또 그 중독자는 아니고.
2: So it looks like our team really has to stay on top of you because he already knows that this is like, I mean, I'm not addicted to my phone, but I do watch a lot of content.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더 편한 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시윤 씨가 대충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다른 아티스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So yeah, I remember trying to explain this to an artist and it was a lot harder than I expected. So there we go. 기대된다. Okay, what's the first one?
3: 10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나 너네 집 마피아라고 한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2: Okay, so it's been 10 years since he's talked to a friend and he's like, oh, I'm in front of your house. What are you gonna say? 뭐, 무슨 얘기할 거예요? 나의 한마디는?
3: 연기로 해야 되는
2: 거죠? 아무거나 하면 돼.
3: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성별이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아, 연기에 또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이거 메소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돼요.
3: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 근데 제일 먼저 떠올린.
3: 아, 제일 먼저 떠올린.
2: The first one you thought.
3: 나 너네 집 앞이야. 한 번만 해주시면 될까요?
2: 나 너네 집 앞이야.
3: 야! 뭐야 너! 야! 야 너! 야 야 오랜만! 야 뭐야! 어떻게 왔어? 오!
2: 아 반겨준다. 아. Okay, so he's getting really happy. 어 그래요? 10년 만에 연락한 건데? 안 서운해요?
3: 아 그럴 수도 있죠.
2: 아 네, 또 연락이 서클.
3: 연락이 끊겼을다가 오랜만에 온 친구일 수도 있고.
2: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So 아. he's definitely thinking on the more positive side. 제가 되게 그 극단적인가 봐요. 전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아, I was like, oh, I must be very pessimistic because I thought of this as like a really bad thing. 자 다음 거. 자.
3: 아 생일인 줄 알고 축하를 잔뜩 했는데. 생일이 다음 달이었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오. 아, 뭐 미리 했다 치지. 아, 다음 달에 바쁠 수도 있잖아.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자. 그럼 되지.
2: 아,
3: 오늘 즐거웠잖아. 아.
2: So he it's a situation where they've been able to say congratulations to a friend, but it wasn't their birthday. Their birthday was next month. He's like, ah, we can do it next month. 오, 근데 이거 아까도 우리 뮤지컬 얘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우리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지금 굳이 오디션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오늘 그걸로 토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So I don't think he has to audition for you guys. I think he can. 어 그래도 몇 개 더 할 수 있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3: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2: Oh, he's doing a really good job today.
3: 이번에는 약간 진지한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 진지한 거 아니면 어떡하지? It's like I'm gonna be really serious with the next one. I was like, what if it's not a serious one?
3: 진지한 게 아니어도 한번 조금
2: 길지 왜?
3: 네, 무겁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2: It's really long.
3: 와, 약간 진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진지할 수 있어요? 오케이.
3: 미용실에서 다듬어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 머리가 바짝 다 잘려있...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죠라고 물을 때 나의 한마디 대사는? 너무 화나는 상황이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본 성격상 말을 잘 못하긴 하는데
2: 오케이.
3: 나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
2: 오케이.
3: 이게 맞아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것 같고 뭐 뭐라고는 못할 것 같고
2: 뭐라고는 못하겠고 뭐라고는 못하겠고 Okay, so he was saying that oh, just take a little off the top and then they end up cutting it way too short. What are you going to do? That's how he acted it out. He felt that he wouldn't be able to say anything too harsh, but I think that his acting skills definitely are on par. 근데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3: 아니면
2: 와, bravo to that. 시간은 딱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3: 하나 더 할까요? 아 재밌어요.
2: 아 지금 너무 잘하고 네. 있어서 he's doing such a good job today. So I was asking if you wanted to do one more.
3: 마지막입니다.
2: 짧다.
3: 지각인데 버스가 내 눈 앞에서 떠났다. 그때 나의 한 마디는?
2: Okay, so he's late, but the bus just left. What is he gonna say? 방송이에요.
3: 아 그죠 그죠. 아 전혀 생각 안 하고 해서 그런 거예요.
2: it's a broadcast.
3: 그 예전에 나 돌아갈래 그런 거 아심 약간 그런 거는 안돼 안돼 아아 안돼
2: 잘한다 잘한다 okay so his acting is superb Shun did an amazing job today with all of the acting that he did for our random relay 정말 우리 뮤지컬 관계자분들 드라마 관계자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3: 아 근데 방금 한 게 제가 볼 때 연기보다는
2: 너무 리얼
3: 아니 리얼도 리얼 약간 그냥 조금 개그 욕심이 조금 더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He feels that the last one, he felt a little bit more that he was like, oh, I wanted to be a little funny on that one. But as we are talking and having a lot of fun today, we are coming to the end. 우리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3: 와.
2: 한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시우 씨, 우리 몇 개월 만에 보긴 했지만 오늘 어떠셨어요?
3: 아우. 이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2: So he said that he did have quite a lot of fun today. He didn't know that time was passing. 일단은 이제 앞으로 우리 아시아 투어도 있고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무슨 추가적인 기대할 만한 일들은 뭐 SNS나 이런 걸로 구독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3: 그죠. 저 뭐 이제 김시훈 오피셜 팔로우 하고 계시면은 거기에 아마 바로 공지가 뜰 거니까 그 공지를 띄우기 위해서 회사랑 또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제가 회사에 많이 이렇게 재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2: 오케이.
3: 그래서 최대한 저희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2: okay.
3: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Okay, so yeah, as long as you are subscribed and you know following all his officials, he's been really trying to push the company to have him so that he can be able to meet with the fans as much as possible. So hopefully we can be able to see him do that. As we say goodbye for today, Fly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3: 감사합니다. Thank you.